0: 잠릉 르그빈 과양성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중 잠릉 젠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중 잠릉 르젠지
2: 咱们的民间群众不难吧，却处的为难。同地啊，人种咱们人间这几辈的才能，俺去才难不啦。中华各种特别些比，咱们几十级别中，这个各种级别，门特的同级别，其次低特三辈，二加四十。养个爹娘们，咱们几十大差的些呀。养个弟兄呢，能玩同的我的乖呀。 养儿家住苦工怎么行些的些个呀？那苏门那个呀，一个大姐那几个来了呀？弟什么那用为住的些呀？养儿利用阿让阿拉过几个钱呀？养儿怎么日疼拉生这里的呀？ Yang aku lah jangan tengah ngumpu cikre lah ya. Tinsam na yuwi karu rir jaya. Yang stup cinar u jendori kwa ya. Yang haji orang cengjang rici ya. Sirem bumbu nars jangan ratuk jil cikre lah ya. Tin sam na yung wikaru rishya ya.

Yeah, I'm sorry, I'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ayarje, Mo Songwa mean Jam Hatan Ruby, Join Jim Jalui, Yang Yar Jung Dokajala, Silk Silk Tongchine, Saturje, New the Domoying, Tang Sung Game, Kwa the Mangoni, Gang Chine, Sun Mujung, Sir, Dal Jim TV, Dear Kamda Tungan. Shav Shinatsukan, Dung Gulatung, Kar the same Tong Tong, Shon Jim Yer Moying, Tan, Norjan Yarjem, Dear the Gap, Little Dung Doni, Dogin Torgung, Rachan of some Jim Pungwana, Pardon Shay Jambi, Warkum that Tungan. May don't have Jay, Song Dung Dung, Dirkle Song Sung, Boba Yami, Dogin Torgung, Rajina Tula, Argavim, Boba Tong Jambi, Dear Come that Tungan. Nyana shiga simja tiki ji korchi tangrubi Rewi nyan muri riye monda ngak zangmi Chechigla lamdi semchir je kagayang joimu Samla tang zangge monda ngak zang malab ji di Chechig nyanbi wakara Thaksam joimi semdan je kagayang tang Duntang ngak jo shiq tam zang xeni Dung zanggir menjian banda nu Chorhun yangdung nyanchang kong warkala gulung chan tang Chorhun shangchin ramdil nyanduk Jachibara kongi ji nyamdil jigrab jambi Dizulak jigranga ta dung lian chan di Mdil zila lamdun shibi lian chan di yin Nga yin dianang lian chan di zomdig ba dung don zimba Jaki don zib yin Mdil zila lamdun Chitang ayang so yuar sang na jiwi lam chang gu jie ayang nian xi dang. Mdil yi lam dun, chitang ayang xiu bi nian sir jie or nang chun biwi lam dun xarwa xi yan bi. Nga ti nyam de, mdil yi lam dun xi biak zi mul jie ci sung de, ma gin cho xing, sem ji chung. I am going to go to the house. I was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대등 한데다 주와 근대선 주 가성대 가야는 열동들이라 든다 동북방이 탄다니다 주 다산이 소소네 전년의 찰금 밥등도 그 제몽서 존이 단도 못한 선도 요캠 대청의 주 철고란 남진대 절들 원국사고 지나 단디동들은 년카치 맞총도 긍등이나 다 혼나를 끝등 자는 이선 고송 증심이 비도 큰라 천점문이나 조롱다 지도를 시비 중마라 차르침 못이 아랑고 등 조롱다 리캅시 밤나 조송도 동근된 손이나다 년카치 누구다 주 철고라 속한다 중군 왔군데다 년카치 누구 못고 돈이라 속한다 그는 선동들이 텐초 철고 등 남르라 절들 원국사고 지나 로르드 척뇨버지람 철지와 아랑이라 키카 코라미나 데미가 조인흥 용바 조롱네가 얌친적바 소고치가 등 人们们被能吃的凶啊。但是年轻马不凶混个阿尔丁的大公个下过人的球里也是过去。但是这路等大门人的脚的人混过下过人的什么个来看的阿人格的几年有些特别来看的呢。地图的南西跟脚的人凶个诺西跟年代的多人凶下过去。但是这个钱把各位应该是可的门住啊。但是全部的周克的有比阿人凶个诺西跟穿的个人没来打些不行的明年的年轻个人的等卡着过去。 听说苏克拉经营的人人们比能吃的凶啊，但到叫人格跟年龄些他们懂得来了。听说这个啦，跟吃到当当人的接着的员工施工地当的呢，吃到了接着的卡都过来了。而这个吃到凶，前面的吃克跟咱们公司的呢，把这里吃到个几个小时，入门个。搿的吃克话呢，你不得，俺们那儿你有等个应差员，你不担保几大等于少年的，他说个个老子咋个个玩那个咋个个。听说吃到的几多是年卡凶的。 你的车克和应财员你有在你年卡里有的接头下过去。听说车路兄弟若那么彻底，你若得克了，你等你发现你，俺们你就是三年的杀入下过去。 Tentu damrin de chigin dunga kata gojina damril shungma tagda mnirta kangwa gip shiruk kul yang sandani nyenu shi gu dan damril shi gu dan damgla su gandari la Tentu damril shung din tel shugsa nyenu shi bali zhangtir gip shugsan ru marung ga Tentu nyenkir chati dunggurung gu marung la Tentu zhungkik suhne jing nyenu shi an marung ga Damril shung di kul yang sar nyenu shi bali babdu lung sam yana zhugurung dung chakhir dung yana lungkik da nyenu shi an marung ga Tentu damzhil shungsa ge stojir ge nren marna ge maigir ge nopa tibsa bia dewa ra thobcha obzocha sula yin nir te nyenda nahtung go ge. Tentu chalogra tang damzhil la chertar mwangusha ge yin itandani taong nyamchuk sa yin dhamu korz go ke. Nyanyur tang nipur ge nyendam jur ma tagta gongram ge gojig tarta nir te obdienjig sangli la par jili jenur la sim ma chigpa tang nyenka masla war ta arangdul tarta shir log marun ge. Tena chu ta yar cha tir kum do ma da tan da tang yidan do mu ge yang chu chalo song jin da da tin chu dan dam zang da ma ran jin da da dan do mu ge yang hang san da yo ko ka ti chen ge dan da ge song da ne yang chu jin xi zang ga zhe qin nan ban go zhe xin no dian da yin ne 听说就大家在根本的创建的来做的话，根本的创建的给灿烂有你的目标，根本的来，听到今天话，根本的就那么着点，这个是我们的那等你不答应。

레이트링 산클라니 테나치와 알큼다니 점저쇼디 산지르 세코노 참바 통디나 시규엘 탄디는 아촌 점저 땅데와 간다무 산지르 즈가 코르즈고 케 아르나와 치르나 닌가

0: 그말그말이와 쇼영지 아무 고마추르 고원은 요나 딱 치료 선을 촌으로 이 자선의 다른 기초라고 한게 틀다 손으로 내나 죽어 진도가 죽어 때라다 된지 삼을 걷는 거지 형지 또는 또디 야와 그쇼
1: 코터 코터
0: 나 가와 그쇼는지 로지가 와 그쇼 녀라는데 로지가 자꾸 초타나 와 그쇼 로지가 형지 좀 손아 아니 롱크르마노 쳇다마노 다갑디드나 형지 지다비 요와 그쇼지 돈도 손은 인카치노 동도야
1: 네리리리
0: 그다와 그쇼 도마초다 와 그쇼 롱초 나오노나 다치와 치치니냐 와 그쇼 형지 저기다 딜란다든지 토초나기 하나나 어디가나 조기 주라 카르마가 치니 비지 그조와 그 총과 치니 인지 그 덤빈 다야
1: 리리리 리 코트르다 제콘이 샤코노 다 조지그라 그 윤다니 다초 좀 더나 반다는다 그 다처튼 거 조동 그거는 요 그 반다 참마가 동다 만도 주 동달아 소관 말지 조다 소마르 간소년도 뭐 지금 상직은 거리 있었던다 등이 다초 지기자 요과들 된 진다 같이 뭐 대통령한테 저 지금도 능이 다등이 다 영어 시바르가 고용다는 점도 그렇게 점조를 하는 이 뿌듯한 점도 된 적이 속는 딱 시그잡스베고 다초 시바라 속는다 다 고난 능지 그거 포마인드라가 근데 하쯤 뭔가 요거다 좀 뭔가 그 야상진아 송대기 나다 제가 알람 가르카서 가지 지나라 티안치는 거다 롱클라스고 거정 롱클 망는 쳤다 망는 너무 아름다운데 다 흩뻘티라잉 다 너무 근데 된지 그 송대니 잡즈베 주다 너무 근데 전진 하쯤 같이 다 최종 전진하라 단디 아름다운데 다 이게 그 된정대 엄마기 다더니 다 권조 지나다 사니 소송다나 그렇게 롱클레 셔츠리 권으로 티안치는 권조 지나 주 롱머 로고 정어 소 아름다나 양 티숙는 권담 세군 너무 찬데 요 그래들은 좀 라히전 전진 터터터가 그게 마르테 다트임 그 강도터 그 자람가 하르카서 가지 지나나 렌로시 바르카 소니나리 아직 어스테 다트임 얼마나 지나나 한도 못 찬데 오고 던더 너가 손에다 하진 거 잡서이고 단데 소니나라 영 다테랑 남가 와르컴데 지는 살죠 지는 살소나랑 사소나 영 그게 맞혼다 남다 주고 찬데미 그 대체 그 다는 디와 근데 다 초침득나 바기란 너무 손나네 니프르터 잡서이다 초 시바르카 소니나 시클라 칸데니 초 상적은 고리스트리 차원 소니나 지글링 니조니가 나 초 덴적근도 뭐 영 지금 고리스트 된다 영 차원 지글링 준다 하진 같이 그 대체인가 넘어가 쇼통 레다던 이 시대랑 손이 제시상 그나마 카드선 오리지널로 그 정도 양치 내가 답한 듯이 제시 와인
0: 야야
1: 야 되는 데 그 데모 같은지
0: 같은지 야야 뭐게 그냥
2: 시전 들으시라랑 미랑 카드 나티 람튼 우치 참친 칠람바 시전 들으시라랑 미랑 카드 나티 녀무 담진 도르고 칠랍신
1: Del zil lam tun. Ya, setting a sankanajetina, the Tsuchangi, Terengalian Sandu, Tong Samdanijo, Lensandir Somtik Patung, Donzumba, Jackie Donjab, Tong Somdingangra, Harjab Jackie Tong, Jackie Donjab, Starkler, Tamden, Sotang, Chitarkler, Aguntuk Serang Tong, Sondamarin Champion, Nasan Naju, the Sergatang Shekatang, Nazu Yang Changel, Kadir Kosabimo.

0: 마즈 보나 다 참았습 쭈. 다 참아르고 그 딕셔리시 나즈노스. 연게티 찬찬 나만한 수지데 돈에 니디고 다냥즈그라 데 참아 네빠지 조나요. 냥즈그는 테네요. 네빠지 조나 매니지니. 데네양 손이 다 상체는 바그 첫다자. 데네냥런다. 데주데 돈에 공터신이 언거 천년적도 고시할 할 수 있고 디라가네 어디 있으시나 좋고 다공이 사정 철치는 딩이 다네 오치 잘름니 다소니 창천라도 전소이니 젠바고 다지 니제나 좋고 드니 냥트라 데네 동노군 디고 고조 허지시 주이 대한 진토 멍멍 정큰거 치 환천랑 전데 노고 조회장 정말 경고 된다나 nāngtān sōtsā, nā nītōng nīkā sōchīlō, dā tīhā nāni, shūkā kē mōgā, dā rāngā, dā kēnchē nā chukā, dā māzā jūdā tāni, nīyā zhēmbā gālā nī dā, nīyā gyārā sīmchī gā, sīmāng gā, chāngchīn dā tōgā nītōng sī. Dīyān chī gā, dī shō rā, mā lūg rā nī sī. Dā gōng gā, nīyā gyārā sīm 동주그 연구도 자세 연구도 니가 조직하다 제반아 리가게 뭐가 슈가게 뭐가 신노가 말거라 근데 찬천도 제다더니 중계국군이요 손이 니젠바가 모동지 지나마 근데 다 AI 글쳇때 된다더니 안년자들이니 젠바 종이 되네 고무 추승의 연구도 도 자세 된다나 슈가게 뭐 리가게 뭐니가 수수 근거 크니 샤츠도 통계를 지니 마마 청가 뜨던 수수 근거 야 청가 뜨는 지니 마마 청가 근거 주 마마 청가 근거 주 저리니 쓰나 다 슈가게 뭐 리가게 뭐 저크고 단 리자 청가 땅칸 겨르데 담니 다 통계 그거니 니젠바 그 찬천도 돌아가 용니 다들 참 참는 그거니 왜 드니 언게 연구하다 잔노 된다나 니든 자청거 농거 저멍거 아게거 찬천데 도지당당 노는 니데 가다노 딱거 다 청거다 천천 내모제지 지금 다 청거 청투제 놓쳤으나 리가게 모거 다 저멍거 먹게거 찬천데 도지당 중노 딱거 다 디거전지 다거 대한지거 고모거 잡아 쳤음제지 다네 슈가게 모거 야 저멍거 니게거 찬천데 도지당 중노 너니 소중노 딱거 tātīkā zhūnjīgā dā zhū, tīyān chīgā gu mū chā bā tōng zhū chā tāng sī. Tsāma gā tā, ngā shā lī chī gu gu yūshīn gā tsāma yāng yā rā zhī tāng sī. Chū hui ndī gu, hui ncā rāng zhīng gu dā tānyāng dā nū tsū zhū na, nī gī gu dhā pā dhā, dā nī ānyān dhā tā jīr dā tāng nī, dā jī zhēn bā gu chūng gī gu shā chū rā tā pē dā tāng nī, rāng gu gu mū rā tā zhā chī gu yī tāng nā tsū zhū na, dā yāng chūng gī rā zhī. 니게가 잡베나츠코 아니에나츠코 또 정말 니청그 송출군의 그 격콘의 답고 다들랑 니지엠바그 자나츠코 아니에나츠코 돌가이 튼타즈니 다루게 찬세다 줄다더니 다그는 소무소구이니 디안치고 청게그 용구라 되어도나 또야 청게 따라 송다더니 니퉁군 간츠나 단데군도 모즈르 된다나 대시 유냠주고 아 너친 봉켄다나야 그런거 니츠도 뭐 유노시잖아 다 지들이 폰나 죽고 양나 청컨 어떻게니 양나 다그 혼주이나 괜찮아 되길라니 겨나 다 괜찮고 아니면 괜다 텐션 거지 텐션고 공손도 주다 당니 너무가 년장 자라다 그거 건된다나 나랑 그 추치 마터다 당이 다도 그거 된다나 나 습고지 기다려야 되나 죽고 또 청글한다나요 습고지 기다려야 되나 죽고 관찰된 땡겨는
1: 제제제 디 한신이 다 소화가 촌니 니 참마가 판슨 다 놓히고 바라 제이 메라다리 고르모 제고는 단다 티초 탈모 요톱 그 웬킬라스 거가 나튼 디 카탈리 달통 망튼 참중게나 게카토노 그 고르치게 샤와 참마 인기나 손즈나 원슬이 요밥진트 아다 멍속남 그 년칸들이 치가 어율 권이나 야나 고르모 그 종클 탭소나 안데 공티게 달통 톰시라 치길랭 건나 띵에타니 갈린치기 오너간나
0: 어제 도마 아망천에 고모치고는 디코는 주세나 아망초 그 모시와 고모치다 단디 샬롱금에 논아서 된 하자만고 된다나 아랑 그 고모다샤 델호나 렌주치라 치클라자네니 다 혼주지나 가와가 차 고모치다나 지즈이시 고노케 차라 데니 어다니 조차 단지 가와가 하시 고노케 차 디안치고 고모이 장가 데니 제카라테 요메 디초난 추자서 지내나 정카라 때 그만 듣고는 또 처마게 남든 소유나 샤고 ཁྱི ཕྱད མམ

네 아파트 냠주 군즈스나 땅 오시르즈니 지 카퍼노니 그차다 셋다니 양치 댕가도 던주메니 야 간청라 간니다 고모크도나 고모크 누구 후카즈나 메니 도모엔도나 양청카소네요 고모치도니 다샤테 고즈나 청컹가 댕가도 카무청거지 양아 저주 메이주니 가다 하정시고 또 정사 수우스나 어쨌든 그 망든 거다 고무치고 노된다나 최대한 정전 선제는 정전 선제들하고는 최대한 개우거든 나 가와라 가와니 반성하라 고무치도 지지 지켜야 지야스고 노고 지치가 야마 지야스고 노드 남든도 지요 사오유고 니한 지금 고무도 뭐가 최대한 노 최면이노 난초 전에노 고무 치모즈 전에노 디초 치모즈가 가샤 때고네노 아니 제가 요네노 메네노 또 정말 정확한게요 정화도 죽고 지 시와링유고 노도 조이노 된다나 디코네 된가도 시그니아 츠리 양데고 게데 고무 지원에 갖트데 메존 양디스 다치니 같이 놓다라 고무다 마신다나 야 괜찮아데 줄다다 고무다 남초되지 니초 니만도 뭔도 무슨가 고무 치다라 정화 따로 마신다 대주 디스 탄다 그지 디 하셔다나 바로가 오다니 저 고무 치노도 나가 따로 되지 메고 지금 이때스잖아 야 공개야 된가 메누고 다 가공된 공동어 된다나 대형 대형 자신년들이 대한체 그 다만 그 고무치고는 디나나야 다 괜찮아도 되네 고무 고고는 만나니 소녀 너네 이때 고노 도만 사하자만 너네 이때 고 다소다 다지 고무고 처리야 양나 다지 체유야 되나 사회에 다니 고무 달고는 이니 너무 너무 스나 처소지 처리가 다시 좀 늦어 하정겠지 대한체 그냥 고무는 다지 유토하다 하고 사주 고모 좀 괜찮으나 디윤영 지는 지는 대주 하정 같이요 양 뜸은 당나야 이제 정카 되네요 지금 이차다 최소나 다 바로 와고요 인형도 니즈는 뭐 지키는 너무 많으니 이제 내가 좀 센저 데이터 다음에 엄마가 바로 와고요가 어떻지는 뭐 드네인 지키는 거 또 바로 와고 또 만나나 양 정큰 거 자주 메이저님 가야 하정시 된다나 망쳐고 고무치고 타츠면 주요 때는 스튜디 아니인다나 다양 망쳐고 고무치고 타츠면 타이가 제가 하정토 제가 하정토는 된다나요 지구 토도나 청구 자주면 어떤 건 없을까 저 제가 들어가니 나 줬던 거 안 큰 거 안 큰 거 고무치고 된다나 다 지금 제가 되고

0: 위치 마트 된거나 여기 좀 그래 된거나 딜하거나 하시는 아시마죠.
1: 제지.
0: 그거도 무슨 말이 어. 전세 저라 된다나. 때때 지금이 다시 돈도 쓰신 게 무슨 거야. 딜하거니 된자 된게 선다나 장계 인간 처 처모 전에. 장계 인간 처 공부 쓰신 건 그거는. 또 정말 영 사회인이 된 태인이 되나 싶어. 저 땅도 된자 주고 사주 다 이제 그거 땅케 유누 자청거 때 망게 당나 젠바그는도 아니 위다 최 지나쳤는 전자된 도마 수 다 가와나 주고 파 가와나 주고 수원이 위다 큰 여기 그 천단도 올라가네 된 도마 디라가는 시기는 되나 살고 얘니 마스 그 자토니 다 알아는 뭐 견자서 요거즈니 또 채용다 다음에 지진이 되고 된 도마 또 아는 거 접던 거 아니 천안이가 아직이 됐다니 다 덕지야 되구나 얘니 가는 주고 가는니 되면서 겨우 쓰이니 그게 시기 초단부 이주시 그치요
1: 제제제
0: 된다나 상사가 권인다나요 상사가 된다나 다르게 그 상상들과 같이 그 존노가도 잔 된다나 상사야 리더니요 손에 상다도 만데 사통 해주 주나나 또 뭐 된다나요 다 발효나 죽고 대화나 죽고 또 정말 다 뒤에서 정글이 코나 죽고 또 정말 그냥 정결을 되네요 뒤손에요 된다라도 요나 추트워지 말아 된다나 다 바로 그 아름다운 사그 도구인다나 양 바로가 돼요 다투이 양나 괜찮아가 남들어가 그냥 사위 대중형 시가지요.
1: 제제제 다 뒤한신이 당성 다 외물다가 아니야 봤잖아. 나진다 런그 유가 당마가 사사가 당일 기간다 소이코니 도무그 교제형 많잖아 라히 숑고까지 도무그 난슬로고모 나튼 도무트가 다 많튼 참송한다 지르잖아 시기특하지 않는 그날간
0: 그리지 된다나요 메메라테 아니송데 당니 다 아름다 사카라테 아니송소나 메라 된다나 다송니 아니엔토라 당니 다랑기시라 이와테 용구르 타츠 다랑가 사카라테 구아제니 디 송니 청카나 주쿠 데와나나 주쿠 침송나나 주쿠 데송셰나 다치 아름가 사카테 샤랭규라가니 시비츠쿄치니 칼린치네 도모노 쓰시망가 된다나 쳇땅겐다나 샹디 그 사성 갤링 자춘 그 단계 뜬 선심치 소치 그 단계 따라서나 다 의미도 아니 송송이 사카다 뜬메다나 아니 마송 공공은 그 대화 유수 그 다 데모 엔 랑금 그 다 의미도 그 사카다 샤랑나 마초지니 자춘 그 단계 세우고 다 쳤던 그 상상나 죽고 사상나 죽고 뜬다나 다치 인간성의 동경도 주 다 데모 엔 랑금에 놓다 그 데모 엔 랑금에 동차대 요네도 무서워 다야 외매트지 언니 우선서 된다나 아니 마송공의 증상뜸이 뭐게 요노 사카드지 아스코다 메송노도 무슨 말이 된다나 다그 공기시고노 된 생뜨거나 간에 땡큐에는 메체크 다지 외매그 다 튼튼 기억도 송출고노 자청지라가 등성아증 아트클라가는 소위원을 외매트 아니 인지기소나 죽고 아니 토소나 죽고 기판 메송나 죽고 아니 스건소나라 다 아니 송소드나 뭐게 사카라든 메송도나 아무게 사카도 지금 아랑 건들고 나나 맞추어지는 게나 자청 단계라 때 요는 된다나요? 그 정확하게 줄다 돈이 아무게 튼튼하게 건데 송출고 잡죠. 대응은 대한 시급같이. 대응은 나가는 수 같이 다와 사산다 사사 이유가서 근데 상상한다 나 상상 이유도 그 괜히나요? 사사라고 그러지 마셔나 사사 타이라가나 같이 청청라가 청청만 년 돈이나 니가 녀아츠는 배운 사우고 너무가 니츠 요다나 야한데 사카타 다듬어서 요 된다나 고아즈나 야 시타디가 언제 자살 라나 케이라가나 야 지금 그냥 매야 되다네 다른 거 후크라더라 젠바코 돈에 니 소소티 코 된다나 지르즈니야 다가 자살 이기디야 사와줘 되다네 다 니 소소노 니고 냥 지메노도 모담 생각하자만 된다나 다야 데모 엔상금 다그 다던덕대 시가 산우다고 부조자이다 다음에 랭하도 랭교 댄치고 다지의 상수 중어드나 응치가 자사가 많이 오가지 댄다나 대손대 다음에 랭하도 랭하도 다음에 다른 게라 자사가 가요 댄다나 젠바가 아랑 맨네 이디냐 마 야옴나 젠바스 그 특기 지나마 모젠다나 나는 교제네요 소매는 세네는 세상교 Dian chige yang arangu, ane songku wizgini yang chimson nanggu arangu sakara tu atab zungay daytang, arangu tegime no damayin danayang, chungkhaan song daytang, arangu sasa tu ina chukko, shansa ina chukko, tiga khata shashin, ta zemba ga paruwa ga kuna mu chukko, dani arangu matata wishu chizini yang, tiga chungkhaan reishi shi daytang, ina tiga na chukko. Anjong, chungkhaan atiga na yang, arangu adengang ta shiike chigo, adengang ta tagi shiko no su, da ane masum kong arangu sakka tana yonu, ane sonsuwa sachana rungi saka rata menu. Saka menu ting, ane sonsu tiga ya, dema yunghan kaanta jirda dhani. Ya rungi saka menu wa dengkhan yu yaga dhala na chuka.
2: Are re, tayang lensin jigri gyugi titsula thonta. Rgan lagta ur sangina, sirli lagbi titsunda vashal dhal tangi, ta yachi mama mangsuwa kasa ar gehtik, ta mangtun chamzhung kurgi hisha mangpuzg, ngoshtu lino de yang, tiji chishina yin.
0: Ya, dungzima gwarinchi.
1: Ya, ya, tana niku drakhi de lag.
0: Ya, dungzima dimo.
2: Rejupanamba, Terunga Lemson Dinanga, Mountain Tamsung Tandenuga, Kabdazir, Nomugalan, just a Kodri, Tangina, Tamsupar and Shinsuga, Dikakuni, Kabda in the Rela. That Tamsupar and Shinsu Margaret Songanayan, Tier Ginta Shavaga Tesson Cheni, Takoja Chema Chonsum De Engina, Tarsul Zinachuka, Yanan Dug Tamsuk Shavan, the Dubuga Cheta, Shuyamar, Jigutangi, the Lemson Dug Chandina, and Yingang Huni, Tanin Shi, Tani Tichili on the Reta, Yang. Nata nyama terung marto makoma tergo injina tisular gege toni leno inda tangda lensin da yonsa jig sakjigni gemsin da munzeri tan da tavur songina mangtun chamjong tang deli dal tang ta nga si yashima mang suwa suwa ngi ge toni rang kempin dang lewa yonu ge dondang na chuz ge xetul ta de ge yishib tani da chamgalani chi ge takcho ge da las kwa ge gorum da yin re re jin da maliya chama sau yiri jeshili Maku Sara, Tani Shig, Gua Malun Saga Tonsi, Murgizig, Kyohui Mazi Tangi, Nyachikimu, Kyojin the Musga, Titangi, Tani Kyojin, the Tok of Janer Sirkinanda, Domuiri, Ka Sani, Domu Nani Rajin Dani, Domuga Kabdatin Datangi, Samaga, and Alama, Mountain Tamjotan Deva Yonog, Hisha Mazi Kabdilin. That wonder, Yashimama Mansota or Sangana, Hent Galgan Cheni, so an eager tony, Ta Koshuka Ranji, Hent Cheni, the Muje. Ta Mountain Tamjong Tong Deli Daltangi, John Tumga Kakurun Dangina, Yashimama Mansoa Kabdala Tung, the Kakurga Hisha, Mangazi, Gilach, Anjura, so an eager tony, Dug, Chipanzi, a Tuasigun, Dug a Mailta or Sangana, a ta near ready Sangana. Gyoji chema chungsum tanga, tani soa ngigo choni, kakang nama na soa, dung togor tatsu, chumgi nga tani arangi kipin chizik songkibi yoni na, arangi toptang chigi songkibi nan digni na, dala soka ga arangi lamka chamu to togota khiju ga chili no martok ga, yang yashimama mangso laki ga choni, jan chumga, jiga yinghi en samzig yul, tartikbaz ga mel, tamu yin tanga, ta jiga chum zizhe khesirgi, tamu yi dal tangi, chasukku choni, maji gendan tarwa tsonu ga, shashul mangazig tawa tsongi nara jiga, nyukta janda tang, tani jiga, kongzi chamtige khesir, chamahtig gizhi, tamu yi dal tangi, shawayang naga nimo maa shongu ni, tamu ri. Ta shirtang, chachum chadili na chuk, chachum lagliya kwa na chuk, nda yuzi kuyengi na, nyizg, chandang gu ni, rung kipanda, rung kiganda dhukuda, chamtanda, chandang gu ni, songki ekyo tege chile no marto ko ingena ta ni sa tang kang zik nu gi gi chi ku ra chi nu gi gi ga tang se chi ku to mu ga rgni yen ra ma ri ta ta wa ga sam ba chang dal tang cha cham da dong de ingena ngin zin na ta ngin zin ta ya ma zin ni cho nu til chen yin nu ta la su ga ya ya chi ma ma ma su ga chang ingena hi ju hin ta gal chen ni to mu zi ra sam ga ta ta wa song ingena nga ra ni ka san sil chi ga ba yin ti na ta de rung li an sin de ji gi de ju ge ti sa la yin ton ta ya chi nyang ku na ba ga ta len sin de san ji na wur nyang ne ti ji chi shi ne yin len sin de ngi che chi lan don zin dang som ri shi ne yin nga ka zang nam gi li yin len sin de ge som ring gan kir ba lar ja ra ki tang tar kil ba dam jin su che chi tar kil ba ga zhi se rang dang so nu ren shi ne yin a ti na len sin ar ji ma ta ge thon yin nga si ja tum dang de wa yo nu na shu ge yang na ji kim song chi dang ma ri tan jil ti an shi ge yin na mang ping ge sha wa dang ta ni mo zang don zang ge sha wa dum nu ge tam gi la su ge mang pu zi yin ma ta ta Chirul, Tina, Ting it in a yashi, Yankun Dropuna bag, Mutat, Ganjon Shalung Litzendala, Sanjin over, and it is Chishavatan, Chap Chigdangina, a Mutatan really Kungles and Gentla Sanjin over, Tiji Chishinayin, Ya, Tananikup Gedemu, Yashin Yankunabala, Draki de Lusher.

야, 저 보 청 청소 되나 대롱는 다 안가위 와시그 디칭그니 모레라 되나 토머 아직은더니 대롱 디칠라 로진비 저 보 청청 용 조시 용위 자기 먼든시 야, 되나 대롱 먹스그 단도모 디칭그니 모즈가 아주 양치를 나 총시비르가 스크 타통린 친다그능린 좀송나 아치그 리와이나영 대릉진아 조포 총총치 디친라르슈르드 다 디친드그 아잡중그 로지라 영 문자차그 릉릉그 파일 영나 릉릉그 파이크 곰스 따라 대등 대스등그 디친르흐등자 영

대간치네 대릉 조끼 드긴지르 그 참바 청원다 당 티바가시 그 참바 청원다 질리다 당이 아른가 릉근 전통원바 명나 담 하시기 타근 전통음지들이 자득시요 큰거 족보 총총요나 스카토니 린슨 타통가스글마 카브르당 용르가서시 린슨 타통근거 카브릉 정특거든지 득승니르가 섬든 나르가당 특거든지 득승니르가 섬든 트기노 족보 총총 청마기 일라서 우르즈모요라

0: 발롱 러럴레
1: 좀 말이 샵죽 알러럴레
0: 전 개근 빠진 러럴레
1: 능 허리 튼튼 알러럴레
0: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진진저 참플시니 러가가 잔드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정무치 뜨거 데나 토머르쇼 데른 그 조끼 등질 그 참바 정문대가 나시 주일 데른 그 조끼 등질 그 참바 정문대가 나 공내 아직 오설 시슨 바터 토머르 쪼보 총총 남 그 헬마 고지기 주인지나 로리 지마 총총 로마 치르치 그 능노 그 흑글라 남을 체릉세니 랭 헤모스기인 데나 랭 헤몬데 주보 총총 세천나 영런 그 전친 파마당 이런 그 전친 아게르근 남라 데른 아무스 그 디친 그 님은데 따와시글라 아 이런 그 샘든 전식 그 럭치스 흑근도나 디 다타니터 린친 타통 거스글음 특거든 치 직슴 니르게 섬데 나르가당 특거든 치 직슴 니르게 섬든 틀라 카퍼등 용브르 가서시 린슨데근 돈슴바 아치 노르 저거 카르진데 주보 총총치 카퍼라 그일

그래 뜨거운 신의 대령 좋게 드긴질 그 삼바 청원도 질다 땅이 영 어른거 얼른 해모라 힘든 조모도 증이 어른거 파마 땅 어른거 주보 총총 어른거 결정 속라 럭진 분도 큰거 주보 총총 남지영 디다스타니도 린슨 타통거 시글마 카프 땅 영나 총님은 세그 어른거 얼른거 전통음 나영 축가 한진이 대릉 아직 응아베 와식 디칭근이 뭔데 다타 다든담나 린슨데 년기 요비 주보 총총용 흐쯔이다 땅이 다 최남제 리스마 대통등 초아 대실 용위 자힘 흔든데 소리지마 총총 르마 치르치제 얼른 힘운데 꾸야리다 땅이 그라 남을 세릉 세르고노게 가영 젊은데 최남은 배제인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솝치 주소나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적 기샤 셈서종
3: 어종다회 아피 흑진노리
4: 흑잡바 버위 덴차인
5: 네 예저원이 가저인
6: 종보 청청토
1: 야나 총 두부서 디나 다스타잉 아주 멋들다 되는 거 디바 가르치크 참바 총운다기 나아시기 주일 레 통화마 그 디바 가르치크 참바 총운다기 나아 아치 그 두부 총총서라 디바가 그 타등라세니 담지지세노 두부 총총서가 있나 아유 그 야 디나 대령잉 멋들다 디바가 그 담지지세 주일

0: 캠비 시청 련신
1: 하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비에 가찰다슈진
2: 야나청 접어서 국내치 티바가 은주식시비 담질라니너리 디나 참드닝 나서 정말 대령 좋게 드린지르 참바 정문덕이 나 거득시오노 그실레 그니야모 타신 로블러스고노 그랭 대식이네 나치모레 아 동는 대식이네 나치모레 동는데 인지나 아 다 다타 로브충거 로트거 름반데 다 찰라니노거 로드고서 양나 니는 기브지니 정지라시 큰제 로드고서 그치 어지그라니 어딘지스가 일 참바즈가 울릉이다 땅이 다른 거 튼튼 거 저거 돈정 거 로자거 어곤탐 히그타비 자힘 흔든 거 철드 나저 정말 그 냠게 다신 로블러스 이거 노동는 해몬디 냠다시 냠주일

동근데 스탄 말가 너츠크능니 어롱은바그 사탕니 넘나 영마나 크게 정마그 다이 진우가다 스탄 말가 카파스크능아 홍송나 있나 영나 크게 집티능아 지기 어르드글은 그르쳐송나 있나 저거그 등 잡진나 잡진 크르그세마 흐트근흥즈흐지리 등 잡진 잡진 크르가 심득제 채워송즈 돔근 코릉 지그버 탕즈가워송나이나 아르가발랑 임 더즈리 아릉시마릉그 소그욕 Чугбу рэйши гарсан чамлда жарвана. Дасыл чугбуны нжигтандар чи хцачин шигин ба хийсал. Домгэн гарсан махиви гандар цэгэг аржинд домгэнг зангча ила чаншин юг. Олунг ег бейг абсы, олунги арги кун чум-чум тагал.

야 다든담지 형님이 저보 청청서 등 저보 청청지 샴든지 침득남바 제치 못하다 디른 자바 성인가 나충스피르가슬 타통린 슬라냠버가스시 데나 디른 그 나충스피르가슬 타통린 슨데게 제티 간마 든지 잠지 버랑라 나초 디른 거르비 가르콩 그 잠바 청데게 나시게 조엘 디른 거르비 가르콩 그 잠바 청데게 나 통화마게 르비 가르콩 그 잠바 청어뜨게 얼렁시뜨 등 자리다 땅이 마타타 시브르 아정톨 제터샤게스니 너모게 휴샤 통즈 아자치비 도보청 총초당 도보청 총치 샴든제 파마 넘버 냠줄샤시엔

야 다든단지 향니비 저보 총총서 디츠지근기 영 데른거 자바승인거 나 총시비르가슬 타통렌츠인데 영 똥츠인데 닌저그란타 렌츠인데거 좀저바등 돈츠바 노르초등 좀증간크라 타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등 제치프타클와 응적체릉등 선음 렌치니인 통지미렌츠는 나초 영치르 차용 다데모시

Yang zat di dalam bi kita pun nampak tang sangkin cobaan yang ingin kongsi nampak kerja kami dia mesti datang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yalam tu jauh jauh pandai nampak tu n
jin tsam di prorki kana wa che puri la hi sha ge jiao xin chan wo de jin ta bi mo den xia re de lang ge lian chen den zong yin nan ha jin de chan ba ni de mo ge yu de lang ge chan ba dong yin na so sun kui ji sha lang ge chan ba de ko ru jiao yu de lang ge so sun kui ji sha lang ge chan ba ni nan ge xi ta xin lo ma ge li xi dan le gu sa pe zi lang jin de ta wo de ko ru jiao yu 대랑가단시 단 다신 로마가 리시던 리고 사르피지 랑전다 다우드 고르 자비오 대한진이 되는 그 참반 요원 선진아 가진 떠루는 냄비던 가그 참반데 고르게 되는 그 루는 냄비던 가그 참반디 나양 가진 예리 도르가리 고르기 달리 도안디 란토츠 다르데 템디 그 샤르감부주이 나그슈 루는 냄비던 가그 참반디 나시 토요 토파남바가 가진 티그든 지그스미 그슴든 나당 티그든 지그스미 그슴든 트그스킬 마카브르코라 렌선데건 곤젠바라 채통화 참마그 제저가 가바라구요 레도바나바디나데랑그 댄진이 갑톤디 양나니는 섬 좋은 디난데 샤이근 론득 주었음 아 양나 그거 샤이그 벤저 단점들라 속한데 소속이 틀라 라는 것 계속지도 나 요과리 다샤인데 지금 당지가 시 존딩이 틀라 다하 말아 참득랑랑 저 손지나라 지 그람다리 예톱 그다주 내 손이나 하던 것 같이 해버리 대신에 그지 단당직인 난자 토직인 난자 다지 강의 나라 그기 단녀치 쇼섬 따르지 샤남 그 대신이 그 단당직이란 토직인 다운 손지나영 라는 그 마웅와 그 람카지 난자 영나라는 그 지 마웅와 그 솜점 그 다지름 강의 탄다니 양한테 그 나늘 같이 늘어진 나라 맞춰지면 그 뒤장 그 난진대 시고 누구 소촌 안 바가 라는 그 샘큼도 녀음들이 아 다 지가 시고 누구 갑도가 지게지 아 다 마츠와들 마치가 달이 지근데 남모리 시존도 하정 그 같이 해보라 대한진이도 그 지가 그 신앙단이 영 소촌 안 바게 뒤진다는 지가 시고 누구 갑도가 쇼 강강스게 냠적으로도 능 이군나 대한진이 그게 지가 그 너네 드글음 간다리 쓰고나 너 소소존 손이나 지도 과인난 자기게 남 칼린 스티지 내가 하던 거 같이 해보리 레로바나 바티엔 거 데랑 거 다 데랑 니브종다 땅 있는 섬지즈가 안장진데 시고노 거 호초나 바그 데랑 글렌슨 데브젤링 데오즈가 예트 사와즈린 타비 다히 몬덴 신이인 레토바나바디나디랑그 렌츤더그 양나튼 고브지셰탄당 디츠코 고브지셰탄 라스광이 고니 참조드가르 디츠셰셴바 데브진티나 슈니기치 디츠 담진라 데랑그 참바 소소그 나르게서 시조일

在这个三个人一点零零层地那个口中叫那个狼子来说话，那你过年参加些拜节，人等他先落马个利息等的过三辈子，狼子等他过个叫以后，第二个担心跟着我中想着说不清跟他先落马样中端干的，你当那个去第二个零层地那个我中想着说不清跟他先落马样中端干的，担心跟着来那个，但他先落马个利息等的过三辈子，你疼的那个去，讲这个通通的，你那老朱用中端干的做一两。 다오중샹조로친다니 난자 총리인이 태난자 리고 살펫당 안더 소수군이 텐데 라는 것 되게 지금 바빠에 코노 그 같은 놈 뭐가 기억이 되신 거 달로 중남 받은 전진아 디다다니 정도 됐던 라랑 다소 텐데 신나 저즈 레기 저식 접진이 텐데라 상도 동고노 그 같은 놈 뭐가 기억이 되게 되는 게 된진이 나 그죠 단 다시 로마가 리식라 리고 살펫지 달로 전다 다우 고르기 자유 이런 거 단시 근로에나 응이 공리 참조시에 발접진 더 우중 상족로 진근 타신로 마양 중 동간데 야디나 갑동데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로는 우중 상족로 진근 타신로 마양 중 동간데 카버글람난데 바톡 쉬니 지로 쪽 카번들레나 되는 거랑 생긴 것좀

0: 저 모두 스탄후이 갈고 있는데고.
1: 야.
0: 스탄후이 가이그마피 고츠를 통라틴. 더그츠가 지마치키 갖고 난데고 가이그마피 고츠를 통한틴.
1: 가르 가이그마피 고츠 통한틴.

0: 고모 드신다나요? 서치던 가자는 다가야지 안 그러고 쉬어주고다. 다음 기통을 지금 어떻게 된다나요? 청구단서요? 고발맨나요? 손이 견제도 주주위니 가야 하정식이 된다나? 되게 자사되고 모두 주무지는 어때요? 손에 원하세 주위니 사오이도 어떤 견제지니 다고모 되고 나치니 된다나? 저도 어떤 사니야? 눈이 던사 선방 모인다나? 자사고 외치워주인다나? 접던 거 논하지니 다시 알아보나 그 되게 뒤쳐대요? 그니 루니가 디 다타르고 구차에 다 도만도나 루 숨죠. 안 그 루 숨죠 라고는 된다나. 달루 청글아가 된다다 숨아 루 숨죠는 달이 남지고. 야 루 안아지 라고지 야 되는다나요. 이제 그거 청당가 되는 거다 그야. 뒤쪽에 야 고모 얻으시는 된다나 안 게 좀 그래. 대한 지금 다지 주중이 야 디라가 요거를 뜻하네요. 위치에 맞게 된다나요. 안 게 좀 그래. 된다나 디라가네요. 신이야 맞아.
1: 제대로
0: 댄자된 도마 수 다 가와나 주고 파 가와나 주고 수근이다 큰 여기 그 천간도 울었다네 된 도마 디라가는 시기는 되나 살고 얘니 마스 그 자토니 다 알아는 뭐 댄자서 요거즈니 또 채용다 다음에 지진이 되고 된 도마 또 아는 거 졌던 거 아니 천안이 가지고 있다 다음에 다 덕지야 되구나 얘니 가는 주고 가는니 근데 습적으로 쓰이니 그게 시기 초단 보이죠 시기가
1: 지지지
0: 된 도마 상사도 꺼낸 도마야 상상 된다나 다르게 그 상상들라가니 시그 존노다 잔을 된다나 상상양 리더니요 손에 상가도 만데 사동시 주나나 도모인다나요 다 바로나 죽고 대화나 죽고 또 정말 다 뉴스 정글이 코나 죽고 또 정말 그냥 통계를 세네요 디소네요 된다라데 요나 추초지 말에 된다나 다 바로 그 아른게 사그 도고인다나요 바로가 돼요 다토이 야나 겐자라가는 돈가는 사위 대주연 시카치요.
1: 제제제 따티 한신이 당성 따 외물다가 아니 버츠나 나진다 랑그 유가 당마가 사사가 당일 키간다 소코니 담무고 교제연 만트나 라히 숑고까지 담무고 나슬로고모
0: 아제
1: 나튼 담무트가 당나 따 만튼 참송다 지르잖아 시기득하잖아 그러는
0: 제제 된다나요 외메라테 아니 송다 당니 다 아름다 사카르데 니송소나 메라덴다나 다송니 아니엔토라더니 다랑기스라 이와테 용구데 다초 다랑다 사카르데 구아제니디히 송니 청카나츠쿠 데와나나츠쿠 침송나마츠쿠 데송셰나 다치 아름다 사카르데 샤랭주라가니 시비츠쿠치니 칼리치니 도모노 쓰시망 덴다나 쳇뜬겐다나 다 샹디구 사실 결론 자체는 그 단계 뜬 선수 소식 단계 따라서나 다 의미도 아니 선수니 사과를 뜬다나 아니 마성 공공은 그 대화 유수고 다 대마 인상한 거 다 의미도 사과도 사랑나 뭐 초지니 자체는 그 단계 세우고 다 어떤 거 상상나 주고 사상나 주고 뜬다나 다 지금 괜찮나 동경도 주 다 대마 인상한 거다 그 대마 인상한 데 좀 차대 요네도 뭐 저래 다양 외매트지 아니고 선서 된다나 아니 마송공 중성도니 뭐게 요노 사카다지 아스코다 메송노도 뭐 말해 된다나 다그 공기시고노 된 상태가 나가는 땅 케이에는 체크 다지 외매고 다 튼튼 개방도 송출고노 자천지라가 등성아증 아트클라가는 소위요노 외매트 아니 인지조나 죽고 아니 토소나 죽고 기반 메송나 죽고 아니 스건송나다 다 아니 선수도나 뭐게 사카다든 메송도나 아무게 사카도 지가 아랑아 경주고 나나마 초로진이 된나 자청을 단케라데 요노 된다나요 그 청카한테 줄다 돈이 아니 청탱케 건데 송주고 탑주에 대응한데 시급같이 대응한 라카네요 주 다주 다워 사산도 사사 이유가제 근데 상사한도 마 상사 이유도 그 꾸준나요 사사라가 회주가셔나 사사 타이라가나 다주 청청라가 청청만 년 돈이나 니가 녀츠는 배운 사우고 도무가 니츠 요도나 야한데 사카타 다도무즈 요 덴다나 고아즈나 야시 타디가 언제
1: Rate upon number. Terunga Lensin Dinanga, Mountain Tamsung Tandenuga, Kabdaziri, Nomugalan, Jesukodri, the engine, Tamsapa Rinsin Suga, Dikakuni, Kabda in Rilla. That Tamsapa Rinsin Su Margaret Sanginayan, Tier Ginta Shavaga Tesson Cheni, Takoja Chema Chonsum De Engina, Tarsul Zinachuka, Yanan Dug Tamsuk Shavan, the Dubuga Cheta, Shriamar, Jigutangi, the Lemson Dug Chandina, and Yingang Honi, Tanin Chi, Tani Tichali on a Rita, Yang Nata. Nima terung marto makoma tergo ingena tisular gege toni leno da tangda lensinde yonsu jig sakjigni gemsin da monzeri tan da tavur songena mongtun chamjong tong deli dal tang ta nga si yashima mong suwa suwa ngi ge toni rang kempin dang lewa yonu ge dondang na chuz ge xetul ta de ge yishib tani da chamgla ne chi ge takjo ge da la suwa ge gorum de ing re rejin da malia chama sau yiri jeshili Maku Sada, Tani Shichiga, Gua Malun Sagatan Shikti Murgishiga, Kyohui Mazitangi, Nyachikimu, Kyojin the Musga, Titangi, Tani Kyojin the Takup Janer Sirkinanda, the Muiri, Ka Sani, the Mu Nani Rajin Dani, the Muga Kabdatin Datangi, Samaga, and Alama, Mountain Tamjotan Deva Yonoga, Hishamaz Kabdalin. That wonder, Yashimama Mansota or Sangana, Hent Galgan Cheni, so an eager Tony, Ta Koshuka Ranji, Hent Cheni, the Muji. Та мантун чэмжэн тон дэли далтэн жанчэм гэ хакурн дэ ингэна яши мама ман цога чабдлаттэн дэ хакур гэ хиша манга згийн ржилач анжора цоа нги гэ тони дэ гэ чи панз гэ тугасэ гэн дэ гэ мэйл тавр сонгэнэр ата ни рэри сонгэна гёжэ чэма чонсэм тэн дэ цоа нги гэ тони ка кэн хама на цоа дон тог гэр тасо чэм гэн этэн ерэн гэ кэпэн чэзэг гэн сончэ бэ ёни на ерэн гэ товтэн сэги сончэ бэ нан дэгни на тала цоа гэ ерэн гэ лам ка чамэ дэ ᱛᱚᱠᱚ ᱛᱮᱠᱷᱤᱡᱩᱜ ᱪᱷᱤᱞᱤᱱᱚ ᱢᱟᱨᱛᱚᱠ ᱭᱟᱱ ᱡᱟᱥᱤᱢᱟ ᱢᱟᱝᱥᱚ ᱞᱟᱠᱷᱤ ᱜᱮ ᱴᱷᱚᱱᱤ ᱪᱟᱱᱴᱷᱢ ᱜᱮ ᱪᱤᱜᱟ ᱡᱮᱱᱠᱷᱤ ᱮᱱ ᱥᱢᱡᱩᱜ ᱭᱚᱞ ᱛᱟᱨᱛ ᱠᱵᱟᱡ ᱢᱮᱞ ᱛᱚᱢᱚᱭ ᱛᱚᱱᱟ ᱛᱟᱪᱤᱜ ᱴᱷᱢ ᱪᱤᱡᱮ ᱠᱷᱮᱥᱮᱨᱜᱮ ᱛᱚᱢᱚᱭ ᱫᱟᱞᱛᱟᱝ ᱪᱟᱥᱚᱠ ᱠᱚ ᱴᱷᱚᱱᱤ ᱢᱟᱡ ᱜᱮᱱᱫᱮᱱ ᱛᱟᱨᱵᱟ ᱥᱚᱱᱚᱜ ᱥᱟᱥᱩᱞ ᱢᱟᱝᱟᱡ ᱛᱟᱵᱟ ᱥᱚᱱᱠᱮ ᱱᱟᱨᱟᱪᱤᱜ ᱟᱹᱱᱤᱦᱚᱴᱟ ᱪᱟᱱᱫᱟ ᱛᱟᱝ ᱛᱟᱱᱤ ᱪᱤᱜ ᱠᱚᱱᱡᱤ ᱴᱷᱢᱛᱜᱮ ᱠᱷᱮᱥᱤ ᱴᱷᱢᱟᱨᱛᱜ ᱜᱤᱡᱤ ᱛᱚᱢᱚᱭ ᱫᱟᱞᱛᱟᱝ ᱥᱟᱣᱟᱭᱟᱱ ᱦᱟᱠᱟᱱᱤᱢ ᱢᱟᱥᱚᱝᱜᱚᱱᱤ ᱛᱚᱢᱚᱨᱮ ᱛᱟᱥ ᱡᱟᱨᱛᱟᱝ ᱪᱟᱴᱷᱢ ᱪᱟᱫᱞᱮᱱᱟ ᱪᱚᱠ ᱪᱟᱴᱷᱢ ᱞᱟᱜᱞᱮᱭᱟ ᱠᱚᱱᱟ ᱪᱚᱠ ᱫᱚ ᱭᱚᱥᱤ ᱠᱚᱭᱤᱝᱜᱤᱱᱟ ᱧᱮᱡ ᱴᱟᱝᱫᱤᱝ ᱜᱩᱱᱤ ᱟᱨᱚᱝ ᱠᱷᱮᱯᱷᱟᱱᱫᱟ ᱨᱚᱝ ᱠᱷᱮᱜᱟᱱᱫᱟ ᱫᱚᱜᱚᱫᱟ ᱪᱷᱟᱢᱛᱷᱤᱱᱫᱟ ᱴᱟᱝᱫᱤᱝ ᱜᱩᱱᱤ ᱥᱚᱝᱪᱤ ᱵᱮᱠᱭᱚ ᱛᱚᱜ ᱪᱷᱤᱞᱮᱱᱚ ᱢᱟᱨᱛᱚ ᱠᱚᱭᱤᱝᱜᱤᱱᱟ ᱛᱟ ᱧᱮ ᱥᱟᱛᱟᱝ ᱠᱟᱝᱡᱤᱠ ᱱᱩᱜ ᱡᱟᱜᱪᱤ ᱠᱚᱨᱟ ᱪᱤ ᱱᱩᱜ ᱡᱤᱜᱟ ᱛᱚᱱ ᱥᱮᱨᱪᱤᱠᱚ ᱛᱚᱢᱚ ᱜᱟᱨᱜᱱᱤ ᱭᱮᱱᱨᱟ ᱢᱟᱨᱤ ᱛᱟᱛᱟᱣ ᱜᱮ ᱥᱟᱢᱵᱟ ᱪᱟᱝ ᱫᱟᱞᱛᱟᱝ ᱪᱷᱟᱴᱷᱢ ᱫᱟ ᱫᱚᱜᱚᱱᱫᱮ ᱤᱝᱜᱤᱱᱟ ᱧᱮᱱᱡᱤ ᱤᱱᱟ ᱛᱟ ᱧᱮᱱᱡᱤᱱ ᱛᱟᱭᱟ ᱢᱟᱡᱱᱤ ᱪᱚᱱ ᱱᱚᱴᱞ ᱪᱟᱱ ᱭᱮᱱᱱᱩ ᱛᱟᱞᱟᱥ ᱠᱚᱭᱟ ᱭᱟᱥᱤ ᱢᱟᱢᱟ ᱢᱟᱱᱥᱚ ᱥᱚᱝᱜᱤᱱᱟ ᱦᱤᱡᱩ ᱠᱷᱤᱱᱛᱟ ᱠᱟᱞᱪᱮᱱᱤ ᱛᱚᱢᱚ ᱡᱤᱨᱟ ᱥᱟᱢᱜᱟ ᱛᱟᱛᱟᱣ ᱥᱚᱝᱜᱤᱱᱟ ᱱᱟ ᱨᱟᱱᱤ ᱠᱟᱥᱟᱱ ᱥᱤᱞᱪᱤ ᱵᱟᱭᱤᱱ ᱛᱤᱜᱱᱟ ᱛᱟ ᱛᱮᱨᱤᱝ ᱞᱮᱱᱥ ཁྱི ཕྱད མི ཁྱི
2: 안사리급단도는 워런덤 칸지 GMB 차니 카트리지 멈터드 파키스탄 땅음 류루쇼 소세와라 냠디브시디 코리고 우즈모 쩐제트브시니 GMB지 엄금분 원지르셔던 지글루요스레 키탄도는 카트리지 GMB당 업심전는 나루지는 처출 특출당 시안지 석동비 니든지 타블음이엔 브레 예치입셔지니 요스레 Yilang tasane mum chintung kanga tsi nyakchik nino zhugba darna. Yilang ga jimbil ntizib zhugu param zhuwa yobbi anitil himkhan shakab danduna. Yilang ga rjabchi damchan nibi likwanchi vchachib linzin ba. Galo si yilang dang Ameriki jimbil nangdashig par ngorgudib shibjini wasara. Anitil himkhan dibshagir. Yilang ga galo si dang jimbil shendul mela. Galo si darda vsezir dayo jang korang yilang dang Ameriki jimbil la shigiwi rjimtsan mela. Amerika shugu ji dien huna, galo shi mdruyudu ji jimil pherim nangshig bi jigzib doyang, jigzib dara yilang shugu ji ngorgulub shi bari esir. Ejib ji sanzi na seshi ga ci nyakshig nino btandu na, Amerika dang yilang ga qin jigim ti jimil li tsok arib jakib nyamdi yun lankang ga kongtuk jakib dang, arib jakib tsangmi denjig lan gansom shigi badang, Ndreyul Jakubji Semkurg Nadun la lantir gisir. Seishigin nintir Keroni, Pakistan jib Shemzhil Ulanchin dang, Soda Arab jib Shemzhil Ulanchin, Turkib Shemzhil Ulanchin ji la tengpil shekib. Sakitjig Niyun Peji dang Amerika dang, Yilang Gubi Zogum abji Tuor Ngimpib Shepasugu Jigji Tan Niyip Samtsil Jiribshi. Ejibji Sinzim Shikhaq nintir Pebi Qsajug Darna, Seishigin Nanjib Dandun, Palestin je ganadun zhangdun dang shugyongni tukchubshe ba na sakil je yenang dan jig ngonjibshe bi ngonji charchini yansar. Ksa zhugli darumshay jir, tangdi jimildi ejib dang Pakistan, Soda Arab, Tarkib je Rjakib je jimil jinsul je jinsug tang vjewi gavsan kheyo le. Seishigib dandun, nyenhun sakil je ganiyun peji li Rjakib devje wo sakil je shivdi dang Qtanjig tajje ndakchur gachinin bi tajje niwa yangchur mbirtuntun ngon yola. Mumta da jimil jinsul di sabtin dang peji sikdung gisar. Ci nyakchig nina, sezir je birgin rwani bivjin bi, yilang dang Ameriki jimil je yilang tizib zhugu bi gloor da jimil nchamjigar di. Ameriki sanzin talang puga nindar yilang lan jikil qtamshil bi ur ngorgulubshi. Tolong puga nyantara jatskub jadi, yilangam nyarda Libanonji ngarchul tsamchukgi badang, derta manzi Ameriki yangshir yilangla champub chagpukhtongji nyandabdang. Yilang nyamshi jibchuk badarna, yilangan titsub zhugubi tolong puya gonggak damshi ditani Amerika shugula ngorgulubshi badang. Shorda tsora dangbzani karma wjachi rangbewi jimbulan tsamchukgdi, nangkani jimbulubshengub zamsar. Ojog batar na yilang shugu jir gozum zhugu bi jigzhi insam shigig danpub shibjini wasare. Tish urda yilang gan tizub zhugu bi ngankirwa, yilang yisalan jikanga jihun kalibafu yi jatug da zonwik bedi, kochi arabiyan na qdamchul la qazamnan vshagi. Nga tzi jigchi mokhunga tam manjawi goni kochur gozum zhugu bar jagdik bshi wasare. Anadun titani Libanon ji tangchin ar nyamchin kanga ojog batar na, Yilang gozun ngonsilin badang, talangpu yirang njikil qtamshil ditan nir gontag shagi badang. Qaysar jamokun Libanon lhobshuk sakin nipshirntin mabshina, yilang tizib zhugu ba yangchur jimil la shigmasisir. Shinhuak sanjir kanga xanagul bi yingi nim tongbi gnitsidarna, jimil jiddin mun la qtankil shiwi nyanrim li jirang dabdang yola. Yilang gan tizib zhugu ba dijiz yangchur jimil la shigyo min qsawru ximetsir. Qayasir ji jason mokhunga ci nyakchig nina qsadrug bedi. Qayasir ji mokhunga vchachib jindun khuna jami ar ji nyandir Libanon lhobshugni qayasir ji mokhunga gondum khun bur tingchil shakib shagir. Qayasir ji mokhunga Libanon ji qamagdun garjul mamta da pebjini wasir. Jami ar jib shagir. Qayasir ji mokhunga vshug mongoni tamchik shabjini wala mamta da Libanon ji janju dang jagchi zanzig la champibu tonggini wasir. 시다롱 샤지레 가예스르 제마콘라 종글 잡친 테브진 요바당 가마가모 땅 권둠 권부몽 워르젠름 더 크루요스레 가예스르 진냐시 지치 녀크니노 저바다

0: 야 저거 데모
1: 어 데모 데모 데마 데모
0: 야 데모 야 초대 신디 나시 달리 리와세케 럭티 크디
1: 다시 됐다
0: 야 테른 거 럭티 로암 꽈자 지릉 위치 증 소화서 구는 거 말로 증고
1: 어 냥카 용라 양도 지데케니
0: 그래
1: 我就把他吃掉了，从我哥家那个门里去把羊拿了，吃的干净。
0: 呀，果真吃。
1: 呀呀，都吃，咋这么的？我这个是吃没了。我这个到，他两个吃掉嘛，我就把工资给你拿出去。
0: 呀，对木。
1: 哦呀，对木。

0: 야픈다 디모
1: 어 디모 저 디모
0: 디모 디모 레와차 시작해요
1: 가 얼마나 이제 뭐가 우리가 지금이야 네 따도 이 파사 누구나 여전히네
0: 누구가
1: 어디
0: 따도 이 파사 누구나요
1: 어디 뜻이 맞다
0: 야 갑자기 됐으나 거리라고
1: 오야
0: 디모
1: 야야
0: 야 조금만 봐 대나 대런 거 리친데 고 삼아 뜻더냐 큰 쪽부 얼마 그 가브롱달이 소소니나 랑근 삼지럭티 그랬더니 갑지미리스는 아리와르 샤던다 대나 갑지미리스는 아치 찍그 린든 제진데 리친데도 고드시라 대나 샴니 아치 대런 거 리친데 그 지통민 삼지럭티로 포화잡지는 위 시치징 좋아서 그 누구 먹는데 냥거로 용기일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데모
0: 야 초대는 그 레슨이나 시키다래 라마 라모 수글은 비 스텔니르다 카트르 수그누 그랭데 수자크지
1: 오 데이터 총 건전바다 최동아 포모도마다 재미도마다 새로도마라서 화 단절라 로스스크네인
0: 그래
1: 올 인천지민아 데 진양신다 다녀 아 진야 동계 하모 디 동네 냠무즈 동주리와
0: 동크 하모 그 동네
1: 오야
0: 야 갑지밀리스 나 코드라고
1: 야야
0: 디모
1: 디모

야스든지 상관한지 때나 다리그 원농특지 보니 다 동글레슨 동점되는 소주의 레슨들 그 섬들 바등 섬들 간크바 세롱 다시 등 다클바 담든수 제주바 다클바 강도 세롱 등 손머른 친이인 그 지미리스는 나수 양지름 좀털 남바수 다시 될 것이.

0: 다통다 주는 게 체크 만지가 알로
1: 야야 이거 다통 어디 딴 너니가 다 차르가니가 지금 되니 좋고 때르무
0: 최총아 삼칠 체이모나 딘저고 너히 더먼지에 나 치고와 사드근더니 리지르야
1: 오 저긴조가 만지기는 똑과 남저 똑과 또 뭔가 치쳐서 마브장니
0: 디니가 다 타브디너야
1: 오 타브데르 또 타브디 다강터 나르게 함구 차가득 땅조지인고 오샤치즈가 나 오르키 용리다 추어르 인데 어르기메니 모도
0: 소소소소 니 치르긴 안 될 거근데 니
1: 조지곤 조지르 데무시 오 타롱 샤치즈가 추치간 조르코타 나 추요소 꼼바 깜르포고 타브데무시
0: 치터제 치고다 다롱 치치메
1: 아로 아로 시모디야
0: 가
1: 영 되게 만드기지 에팅아 고르모 저준 치성
0: 치카즈 춘도니 로렌스가 마르가 니 알롱 데브주라시가
1: 나도도 노타 타카라 춘도 춘 쇼과즈가 마르가 데기 춘 잡디 딱 키사 지리고
0: 아가포 나 춘다즈가 마트는즈 맨 데런다 아니가 건안 주고 난 주 나 쪼빠스브라 로카츠마 니 추고르모 마치나 치치즈게지
1: 알라 치 켈송즈도 세크맹이 켈송즈 니 달 꽃치히나 꼼축스브라 켈겐가 조조 망송즈인데 응어 조지
0: 아 아마
1: 다 탕다 찍찍찍 찍으면서 했다가

세공노 언니가 제때고 드시오. 하리인형님이 두구총총초 나총시비가 체크 산총니와 티바가 찍는아영 럭실스탐지지그라 시중유과지 제떡고리시요 다능기스 시중리중 나스타마니인조가노그 두구총총성마가영 디슬탐증히 등디 티바가 찍는아영자 럭실스탐진데라 시중거인지나 찹신다니가영 시그 년무 년기유니 년기년기 고지유니 더무가 스탐지유관이 지기티 참바리 비스카르 쿵가나 나총시비 데팅 젠히토니 아치 강진 나총 쳇버그당아 고로노가 데팅 코르체 히샹가세 고노달리 크흐슴반데 쳇토고드시요 데안치니 시흐슴제로 시흐슴르요가노고 쿠총총참마마기 시흐슴즈가 나이 펜덴세 고노가 젠던데잉 고드시요 지기터 조디스컨 덩소나 쿠총총참마 ཁེ་ཙག་ ཉིན་དམོ་ཙི་ལི་ཤ་གས་ཏ་ཅག་ན་ཆམོ་རེ་རེ་ཏན་ཨ་ཅི་དེས་ཏམ་ཅིན་ཡེལ་ལ་ཐང་དི་ན་ཆུང་སི་པེ་གས་ཅིག་ཆན་ཆུང་དུང་ཅོ་གི་དེང་ཅར་གན་ང་ཤི་གས་པོ་ཨ་ཏ་རྒྱིམ་གེ་དེ་རང་གོ་ཅི་ཡོ་ནུ་གས་ལ་ཉེམོ་ན་ཉི་གས་ཨ་ཅི་ཤིབ་ཏ་ཅིན་ཡེན་ཇུ་ཡེལ་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따뜻해지고 산지 능진반된 게나 나총시비 가츠크 산총동우 조기 드긴저리인 아리 때나 조금 총총청마 그거 아 따조르는 그 군이 잘롱숑고나 나치야 랑니 근준탕더 희주 준탕더 군도이주 디시관 바바이나 다즐 아 땅아 소토마 청마 아디 텅라 조르는 그 군이 잘롱숑톱가 아 때나 실렀다우스가 존재나영 떴다우그 그게 셴닌좀니 아 니와요니 도모즈그 디첸거 대랑영 쳇더 전친종들 대비자들 소 총거 죽고 총총치 냠는 시위 실라 정마 엘리스테 라시고 근데이나 실러즈가 나카가니 도모즈그 점니 아 도모거 니나 실러즈그 대나가 시냠 치가 니치년 주엘

야녕이비 지금이 돌러세고노 데냐나 땅아 나충시피 가츠크 찬충니와 티바가 찌끄능아시가 대릉체트 고디오노그 럭실럭 담지자 시종아니가 신년주일

0: 레만주야 로치케스가 디제레
1: 세롱 타모시 올고주나 마루이 노머카 올고마 세수크 년다 이너레
2: 올고머 차르티 아니서둠 올고중 차르티인 조브르솜
0: 야 따로치 주소너레 르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타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마리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종
3: 아종스타회 아피 흐진노리
4: 흐흡샤빠 버위 덴차인
5: 네 예더원이 간자인
6: 종보 청청초
7: 나총시비 가츠 렌센저 티바 가시저 찬벌시던 나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정마 디모 다스타이체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인제나 아 다나 총시비가 체크 찬충은이와 티바가 실리 데릉 티바가 시크능아 럭실럭스탐 지즈그라 시동즈기 체트 고르시요 두고 총총 정마 그 나나 강아니는도 그 하리 다나 포자르김게 디 젠테치조 럭실 망아 지그냐 데릉 그 스탐진데 인제나 영크게 럭실럭스탐 지즈그라 다나치 아나스타마 니에나탕아 아다 럭실린데인 기나양 포우타르 젬게 렘츠 헌마 헌마 즈케능니 냠줄이 이땅아 치치 일라 아팅게스티고 다니 스탐질시 에피캅스 쉽테니엔주 흐탐지 근곤지 와스마 당 예코즈게 제비 쇼랑 니칼로존 당나 송이 나님게 쪼코총총 젬바 냠줄 히라다 쇼르니 쇼랑 니 흐탐 마르치인데 종데리 탐나 흐섬니 아 랭게 옌증게 니완데 쳬브송이 탐나 디 한친 인지나영 제 나스탐즈가 시기세나 파르피 쪼코총총 따게영 조 나스탐 유과즈 파처시 쳬른독 리 드나가지 냠흐치가 하룽 젠주 세고노가 럭실럭 담진데 신년주일
1: 하룽 젠주 안나

0: 히르 가르초진 자위 가르콩
1: 로르 로그스글리 니리 가르콩
0: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초 로르 간세아르 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에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토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냥니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총시비가 책근 지기티 참바 리비 카르콘인 리비 카르콘가나 나총시비 데이터업 젠히리 데이터 코치 히샤리 크 선반더라 아 시스템 젠던 지기체 때 고리

야, 다들 신랑군 형님이 냠큰 조분 안 봐. 다르타 체적가 내놈 등전선 반드 총은 정적 년친 큰 오케라 농친지 완농 천지 보냐그 다동년 천인 나대군가 년천 돈선 봐 체롱도 마인 남바지 멘트드 나초 년천들라 선신능버 르가세시 디나 참드니 지난비 내놈드 호성 하능 초게 아양침 청세 얼군고 동네니 무즈 고드이율 디나 조부남바게영 대군게 타통게 렌센데 질데땅 알마 하능 초게 동네데 판츠나 럭치커삼나 나추 타통 큰게 카퍼릉정 특급된치 드슴니게 선데나르가땅 특급된치 드슴니게 선든지 특급된치 드슴니게 르가슴 특급금데 카퍼용버 르가세시.

다 지금대 시고노가 갑토아 다 잡조라도 맞춰봐다 했더니 지그라그 신응단이 지지 라는 게 냠주고 사도 능이고 사 안다 소소인지 나는 게 냠주고라도 능리 이 대한진이 더 주 김덕나 받은 선지나는 라는 게 샤인덤 랑지가 시고노가 갑토인데 양나니 넉섬 좋은 디난데 샤이근 론득 좋음 양나 그거 샤이그 덴저 단점들라 속한다 소소긴이 틀라 라는 게 지지도 능 요과리 다 샤인데 지금 랑지가 시 존딩이 틀라 다하마라 침득랑랑도 존진하라 지금 그람다리 에톱크다주 대손이 나아진 것과 챔보리 대신에 그지 단당직인 난자 토직인 난자 다지 강의 나라 그기 단유치 쇼슴 타르지 샤남 그 대신이 쇼 단당직이란 토직인다 타운 손지나영 라는 그 마웅와 그 람카지 난자영나 라는 그 지 마웅와 그 솜좀 그 다지름 강의 탄다니 양지에 그 나늘 가친 들으잖아라 마초지메기 디쟁가 그거 난진데시고노 고초난 바가 라는 거 샘큼데 뇽드기 아다 지가시고노 가토가 지게지 아 다마츠와들 마치가달이 지근데 나무리시 존데 하진 거 가신 보라 댄치니다 그 지그라 그시는데 냥소초난 바게 디긴터나 지가시고노 가토가 쇼강강스게 냠조라도 능 이군나 댄치니 그게 지그라 그나니 드글음 간다리 쓰고나 더소소존 손이나 지토과인난 자기르기나 칼린 스티에주 내가 하던 그 가신 보리 레도바나 바티엔 그 데랑 그 다 데랑 니브송다 땅이 있는 섬지즈가 안장진 데시고노 그 호초나 바 그 데랑 글렌슨 데브젤링 데오즈가 예트 사와즈린 타피 다히 몬덴 신이인 레도바나 바티나 데랑 그 렌슨 더그 영나튼 고브지셰 땅땅 디츠코 고브지셰 땅 라스광이 고니 참조드가 디츠셰 셈바 데브진 디나 슈니기 치티 툴담진 라테랑 그 참바 소소그는 아닌 게 있어 시교일

리 제딩 상근한 이대는 그 렌센디나 그지 단 다신 로마가 리식 등 리고 살필지 나진다 타우즈 고르기다리 외종 생족 접친 근 다신 로마 양종 동간도 단시 간도에다리 코릉가 다 접친니 다신 노가 제니 리카 간다리 리네 있는 나디 한진이 랑가 가쇼 따라영 다티 다타 달리트 등 영나 리고 살피킹이 탄달람 바빠 고노가 니츤데 저 대는 게 렌츤데 벨리 카다리 나티 대는 게 렌츤 디는 알란전데 사 쳇가 고브기 고즈나 다 달로가 다 트과딘 반 디는 선제난 쇼 롭친 호마마 같은 선제라는 그 첼리더니 탈신 도자더니 탈신이 셔라는 그 쳇속 같은 대용다 등이 다 그런 그 리식이 탄데는 저거 이연구 조 다급 그 다섯층 소마 망한데 선진의 시라서 듣고 당아 용어 랑랑 그 가속당 첼리다드 어 듣고 당다니 다 총리당나 켈리그니 텐데 저게 지금 바빠에 고는 그 섭친 소마 망보요 그 이젠 그 너종이 타니요 랑랑 그 가속당 영나 랑그 그 첼리다드 시츠코탄니 샤와 긍즈그 점난 즈크양나 시츠코 겜쿠 다르트 샤와 긍즈그 점나 랑랑 마웅 반디 페지기 차츠기 요지는 도중이 탈라즈기 당지 주나 하정가 쳔보리 댄치는 그 조 밤마라 양나 옘마존 손지나라 다 시라 시츠코탄 아 용나랑 글리시글라 칸달라 다 주지 칼리메파 뇽타메파 녜카메파 ཁྱི ཕྱི ཕྱི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다치고이나.
1: 나리. 아리, 너 다치고리고.
0: 오, 야.
1: 응, 저한테는 담노 하정직. 야, 저 아니 어머니고.
0: 야.
1: 아, 아. 저 아니 뭐도고. 원지그라 영지근다니가 머졌지라 원지근가 오히그
0: 또탐 오히그 빠쳐그다 바꾸고 이제서나 고금에 가지 모시 가지
1: 지선다도 야 원지근가 오히그
0: 원래 테라 모시 가지 모시가다
1: 야 진지니가 오히그
0: 모시가 뭐 바꾸 하라 이승고 야난도 고금에 돼야
1: 야 야 디나 좋아 더지 같이 제 좋아 선바 문제고
0: 야
1: 아 공원가 오기 시에 사건거를 공원가 오기가
0: 공원가 오 니가 리포스 거네
1: 올리
0: 리포 깔거나 오이나
1: 깔거나 오
0: 어디 또 세코네래
1: 깔거나 오까 녀가라 칸나
0: 나 딱고가 이거 뭐 누가니가 고이나
1: 더더 오마자
0: 오
1: 다녀가라 카가 공원가 키가 공원가
0: 공원가 지나다 테라 먹히 가지고 또 먹히다
1: 먹히가
0: 어디 공원가 지나다 공가 먹히가 또 연락이 뭐용
1: 야 디나 저와 가라 더라 먹히가 저와 좀 저와 좀 뭐냐고
0: 야야

0: 저 모두 스탄후이 갈고 있는데고.
1: 야.
0: 스탄후이 가이그마시 고철 탕라틴. 더그츠건 지마치키 갖고 난데그 가이그마시 고철 탕한테.
1: 가르 가이그마시 고철 탕한테.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바라고요. 딘도능주 로딩담비는 가그 참반 딘촌진아영 달렌츤데 촌진의 참반이그 귀다리 땅교는 디젠그주 참바 동무즈게 그랑 송리 참반이원문데 영 디다라그주 영 조포 망아그 카판데 헬리 마탑게 디젠그 주렌츤은 시그당노고 조포 남바그즈게 지 디출 담든 디출 담든이다 땅교 렌츤데 그 저와 소소니 렌디브준다 하정거 가챔보레 텐신이그주 렌츤딘 촌진아영 디타르드주 로딩담비던 가그 참반딘 손나라 영숙 용아 카탈리다 땅이 다 케땅 갑츠크 코레난다 진히그 코레난다 디한신이 영 장징그 코레난다 너소수니 테네지 저와 난즘리 고브기 타부 어톡타기요나 영가 렌신나시기 땅노고 조파나 바조 라랑그치기 저와 글라카나시기 담시나 남미니 이달이 렌신디나시기 저한디란 아톡타 주나 하정그가 쳔보리 디한신이그주 렌신디 냥고노고 조파나 바조 영 다 렌신그 길음데시기 조포 남바그 렌데코노고 고름그 쳇다니 타나나 촌지나랑 렌싱그 촌니지 히샤즈가 통통리 히 아톱카타주 렌촌지난 하정그가 쳔보리 디안치니 렌싱나 시그당나 영랑랑 그치 가르트가 렌조라 안다조즈게 소마이다니 소원 촌지나 렌싱나 시기랑게 디노그

0: chal sul sun bi gazishnin mali ba chevshin charvi ngom tsar shtogjul jen
1: qalang kir shtoki huawin tumur bkan ngom bir xalvi dungam dar nyen shekir melung
2: ཁྱི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3: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ཚོགས 자식아 녀또모 마도 송자 시위 자트 우지 사토네 시누 우자레 송팬스는 그 사자도 없고 봐 스터나 올 송팬 그 사자니 시우 그때 자트 디 우케트 송자는 나 예케 마제 우케트 디도 그때 우지 사토네 시누 우자레 자티도 그때 주자트 가가 또 반데네리아 그와다 송자가 자대다 도파데네 츠르케 도파데네 우자 라숑아가 소넬리시네 드레드네 뜻은 코한거디네 리아자대 하자 무디 하자세라 츠르츠군네 라자라나나 도자세가 사자 라랑 사니 송자세라 디 라랑 트니 우쿠바 송페 사자 트니 우쿠 송츠든 우쿠바 송쿠든 우쿠바 송츠 송쿠트 참마 송자 지수베지 사토리 사레 디테크 자에나 야나네 데리라 마체 마테리라 마체 즈제 테슈레 니 우지 잔데 츠르나 사위랑즈데 사와가르즈 야나가 이치 잔데 장위랑즈데 당상말로나 츠르국게 차 돈즈 그노티도 고티제 자트레 그 장위랑즈로 우두 토건거 머 통나 정제라 때마다가 당내래. 오로 우치 사자니 시우 누구 짠데 통나 안녕아 지자드가 당내래. 어와 지자드가 당내래. 어저 후카 한거 사내래. 안녕아 로아 당거잖아 나 니득다 통주 자데다. 안녕도 동나 타라니 로아도 동노 미시게 때 자자. 그러는 거 쳔도 봐. 때 시대 이제 말은 놓고 쳔 이제 되지. 다 당선 차자티 통노 용거 아마 수가 통국

现在他都拿这么通过个，但我就循环的这么通过个，对不对？他现在不给他的不通过，开个的你那是个个，他家里面的是个那个，会不会这个呢？那那那出路他家了，伢那个亲哥哥亲族跟那里吃苦的叫做呢，弄啊吃穿的，家把吃穿的，给的趁着了四川他家个。家钱要往那儿么？家底平房那个的，一个一个人。家底用于走路，叫我那走路个，说你阿木敢记得不呀？阿木敢记得不？家底他妈，阿木敢是你阿木个，毕竟故意投资他都三十多亿他妈投的，他他妈弄阿那好投的，家底他妈弄阿那好投的，家底他给他，我如果讲的啦。阿吉瓦拉乌克拉兄弟乌克的，参加托纳鲁瓦等啊，啊，你阿弟在别等啊，而且胡卡红格啥，穆内拉红格啥，的红格啥，家呢，我托那个家里面没事个，还吃了马日巴，而且没有张勇个啥个个托那个家里家那个的，当上些个那个。真正该带他，可是我该带他去买个龙的是，那么个的呢？我讲东西，整个出门可是我拉，该带他去买个龙囊到的。但你他就天天那个在胡的是呢，他老说的，该带可是我给吃这一给吃个，就是他说其中那么其中整个在那昂秀其中到的，古话在昂秀其中到的，那给吃个个趁着。给他拉嘛，我个路基整个啊，我个路个回啊，我个路基不回家的样子，回家的时候个，拉嘛整个看电影的，就说啊，看五个原来就说啊，那些地的，拉嘛可整个地弄的，地因为可整个兄弟弄到那个运动路个那个，可整个在啥阶级，在回家上，在热这些呢，弟弟他坐公路直升的。Kuwa te, chichu lagna, ngachi dama bata tsonga songbongo pote yo na tira songbongo nga kou kata, ngalag tete kou yo. Ti kisang gonglu chiksanga kakasem nga ukhi chadgare. Kudu tawa inja na, amandang inja ba, taro tunjang inja ma la, amandang kaka inja la, o tiri kasem nore. Ti sen tonne unye, lama la pese. Cheke, ngalag tala ngin damo zi tiyo ta, cheke cheke zira de, shodang na rang gou ka. Shodang na rang ga ga, da ta ma ga zi ya, tichang, adan tchini ni na, tchini na, shame ga, da ta ma re. Lama zangga shikori kisanga chasong ga na, qin zhe zainu, sachin gunu, chitun shenu, hui jir zhignu, so yagpu zi re de, arda zi shong ga zi. Oja, qin sa shimu ma re zi. Well, I have some with you, Manu did. A youngy manu, and a Kuchagan and young woman, a youngy manu, the teacher, sell Shimu the Maria, so you are Shimu in Gumo, which you cage, Tina, when you change you in Dama, you are called Titanidama, Tamoti, a youngy manu the it, younger manu the it. A younger manu ba, Sachin door, Kununana. Kōngō nōri dōni dī yō gōt, tē kātanga lāma gā kātanga sōnō rō. Shīnchen dē nyambirī zhō tēn. Tē sōnō tē kātanga hōnggā gātang tē yā, ngā chī lāma tō, ngā chī chī tō tō hōnggā gātang. Chikā gā nō rō nām, kā shī kōngwān tāng jē kā jē kā lāma gā kō pāntuk kō kō tē, pāntuk kō kō tē. Chikā pāntuk kō kō nā kū māndāng sō. Mandu so, steady that an echo, dungan you and drinking you show up, my cooker, tin daja takatana, hurt a menatina, lamala tapa, shitty chills, waduku. Those who went danger so re. Guada, a gigan abazo will homala, Kashuri and on the tattoo, Kashu te chicketaja, Timahuidera.
샹아 츠튼베르튼게얀 카츠응거 호마라 카쇼는게다나 호마글 호마르 카풀응게디케데 라마케고 오차케기게나페 크킨델 에델리트지 츠고케 치치티나 코크쿠크 기티나 코크크메크 라마그 카쇼 리린데 쳇타토 코딘 초코고니 신레리 쿠크트 테 라마그 카쇼나나 쇼 탄스가 카티케셰치나 쇼조시나 쇼조티라 사바그 치케타지 마휘르 고가담 제야 당서가 찬여력과가 희기 인지르나다 한일르나다 티체로네 라마가 가쳐 야마세나 메그노데 고가데 티 야마데 히치 하마 가다 알라미 가다 아 선세 야타가 가다라 야마모아 마세나샤데 드그나란드 만드나라 마드 나선 자우노 마토 넌게 자우노 마르노 그선 티고니 냐니 티고니 샤파타나 아랑가 칼리 롱타지 조라 아랑가 예르클 로조타 키르 팸바 용와 간게 셰취세 간게 나란 드그니라오 그라 만드니라오 그데 쳔메나 주지리 쳔키데나 티티추 쳔추티 로토나 아랑가 칼리 롱타 그노라 아 칼레 롱타 놀라 어쨌든 시에나 동성 나고 면주고 쓰는 아니

아르흥 알라그고 아단도 샤마쇼고 알라주라 알라크크타 아단도 샤체크고 알라잠네 알라노남 알라타니체크고 알라노그네 알라니남 알란도 시라밤보고 아다타 지글라무고 라시고 라이온디르 아다타 디모르무고

알라다 이르티고 고 알라고나 알라나미고 알라다 드게치고 알라차르드고 알라와모고 알란등 어탑츠고 알라심고 알라큐트고 알라다와야기고 아단등어티츠고 아다탄 어탑츠고 알라심고 알라큐트고 알라탄 므통에고 알라디르 알라니노고 아단등 어테츠고 알라심고 알라드르고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세글레게 공감사 샴라 선규르 냠달레 제쇼규인 탱디 선규르 기난 된조보니
2: 삼루 살베 갸람 살바 니티치 지블레 리조렌도 딤네 샹노 규키 롤레키 류 살바 좀지치 지바슈규 고타
1: 럽젠지 갸람 살바 시블레 당게 급죽지베 중창좀 저조기 겨르주고 이다 지조링로 팅럽젠 조준치베 투급 살바 고좀베 고로
2: Shibshu se juki buse tordon ta shungi chiru danwe kungsang jingi binjur sun shu lintu piwe goro.
1: Eri lariyan yiren la dongdi donggu jingnan gubata yiren tumi chokbe yiren da eri yinji chumu negab chamsha de eri zongdonggi jigu damju la gudam danwe goro so yin.
2: Shamting di sun yurki nang tuyo shibri nam sero na.
1: Degali wune bebe ni chu shakyu da nubgyu pariki rogle bewa ni 당루양기 서군 튠주루 콩벨라 꾸디 동화다 튜몽 축교라 꾸디 동화라 믹디 뜸베 탑주 개첨부식시 직접 수지 시진핑키 셰규드 높규지 튠레 펜준 서브리다 미나 펜준 조보 라제 펜준 롭종 도시 펜준 지투 주주 펜준 제시를 증바제라 꾸디 당대 니벤 염게다 튜몽 콩베 용화 제거시 되나유 탈로니 롱아젠기 철교 중업에 고초베 로인라 균남전기 로글레 베베 로탕부터야 인베 로글레 신진기 무투 베덥체데 로글레 람스 응아르베 퇴구창도 동화다 로글레 치다 리규르치바 로글레 켜궁 야기 동화제 제데 뇌쇼 유규 셰규드 노규 로글레 치베 리우 사르바 좀신유 河南山 리뷰지 샴기 인천의 파르다 지리 십주 유베 민인 총대도 외수지 가종은불에 외당 침짐도 초와다 롱구르기 코르쇼 림싱 코르데 당장 록쇼 치동 치바다 최강 자자 가세기나 호조지 신도 창조수 딥주 지방 은교로 총대 대가라 로직 투시 신도기 지심 투바다 장로 정지 니르주 때네 튕기 최고 초마타 인바다 셔규지 정시다 니르주 버르체 대가라 지격규 임하시 만주 시드윈 이마다 튜네 다르게 집에 사제테레 문제 사시엔 롱동 인베 왕키 냥암 탄시 주기유 균도 침부테 로숨주 이 공기 찌린 이동 개베 셔규다 높규기 리주 로래 치발레 고초유 책동급기 급주 거주로로 단로양기 셔규다 높규 의규르 냠레기 탑주 그지 체데 후젠다 닝샤니 차주로로 교로 처규 땡게 체유 갑디레 후젠싱위기 수지순비 갱코르신비 시진핑키 후젠싱진키 닝샤라 카데로 교르치비 구지초종기 주장기 갱시유 공기 초변니치디 닝샤유 유봉서구토 산에서도도 덕십 딩섭나데 시카이구이 사조지기 퉁공기 사조지기 미소미두비 강에 응은에 고잠데 후젠다 닝샤이 락당제디 调装기 유미 내부체규로 구디당내 인전허套대당기 서베체유토 민인총주조준체구시대나유 닝샤인전총계래 민인총대기 내부유미카당부체기 우웨동기 미가시키가라 사자테레 내부체바이나 야구요마리 케기 김창마치네 사자테레 내부체바지라 김장라야 강해체바이나 간다체구시죄중 안주 이지댐부치기유바식니 땅 유사라 안주 유보르 교르미시바다 후젠지 로 교르 레지베 안주로 롭된 야고 나왔다 냠뇽다 시제타 배구 메바라 럽충 단단 안주 도구라 심제치 메꾸바다 멍시지 구소 된다디다라야 심제치 메꾸바다 시흉키 안주로 꾸지 야고 나충 시주유 후젠다 닝샤 냠레 치고 주무타 원조 멍부된 유바데 신진다 쿠니 냠제 최초기 럼루 응원라 주바다 총계의 종부와라 처지 카데로 교류기 즉시 응원라 주바 레지바 펜주응아데 내자라 비리 응원라 비유 후젠지 레지비 멍위다 락제 응원둔기 섬루지야라 댄테 닝샤로 조르바다 사내디게 망조다 냠도 추유루 초바다 람수와 치고 제주지에 체범하세 단도 랑중 차진라 시기대 캔덴기 샤무유 딥주 낭진체대 지야 미끼베 서자라 탱탕보로 랑랑기 튜네 유바라 교류유 롱오섬주나 후젠다 닝샤 싱진니기 펜준 상제습리다 니베냠게 Gyunjin Nyamle, Tumun Kongbe Yungwa Cheki, Nyamle Ki Zadun Gyunkyon Chepata, Gyunjin La Darda, Ningru Dengyong Chede, Fujian Kire To, Ningxia Tungung Nyumbata, Fujian Ki Jigipu To, Ningxia Yi Dinshin Nyumba, Fujian Ki Chumre To, Ningxia Yi Tunle Nyumba Soki, Tunle Ki Rokle Nambaka Chitubyu. Sujun Ki Dibzu Lede Yida, Soza Lede Ki Jeda Shibu Rinpuru Chepane, Tajia Chengxi Chenpata, Tosara Jigje Sujun So, Sadar Tunle, Ningxia Ru Yazu Geba Dara Kongbe Chosinbe Pada, Shingbe Rangpe Ki Laba Yubara Chenpane, Tajia Ningxia Ru Kenden Ki Ngele Chongda Sumjul Hazam Chade, Tege Le Shu Mina, Chinishu Zabge Le Gebe Pada So, Long Sumju Yirin, Fujian Da Ningxia Yi, Nyamle Chede, Kyöndom namda Shidong Gyal Hagzam lagdara chene Ningxia yi mangso Chinyi ge shibju shibshi la penpa toba che yu. Ningxia huidi rang yong zhong Single da chongsip tingi tingzhan xiongba Lin Dong ki. Fujian da Ningxia ni Jijab shuji Xi Jinping ki Fujian du chale nangwe rin Gong ome chugui nangwa da Gong ome guji nangwa Gong ome guji dang nangwe Xinup gyu ki rogle chibe bedun shikshi. Nganzui Jijab Shouji Ngakju Samu Lola Denpur Ngede Longosumju Lhazam Rin Fujian Da Ningxia Yi Nyamle Chibe Zaji Nyamnyung Gyunzin Chibata Sagong Tunjuru Khongbe Da Tumung Chukyu Laya Gudi Dongwe Gyanglam Sarabe To Gyundu Ngan Bedab Chakyu Yinshi Juyu Tangi Zogjin Jogyaba Chocun Jijab Shouji Xi Jinping Ki Gyeyung Khongbe Ki Nipub Shibune Gozamde Xenup Gyuji Rokle Letu Gyundu Ngan Dingsab Da Dendi Yungwara Niji Da Gudi Dangnan Yu Uyghur Sarabi ki Gaadur Magdab Gyaagwaya Tuzamsu Jijab Shouji Ngibadu Tuibubla Nguzi Siyabu Chibata Niyala Kibara Mikba Rokyur Ding Sabdu Dongwa Penche Ngu Tumbe Genlinje Chigwishi Dunayu Gyunam Jengi Rokyur Tuzamsu Likab Jijab Shouji Minyin Rokle Soki Penyu Nyamnyu Chokdumda Peju Chede Rokle Lamsu Ngarwe Tugu Changdu Dongwa Da Rokle Chidang Lesu Dongwa Rokle Kipkung Gyaji Dongwa Che Chigwibe Nendunayu Jijab Shouji Zubji Kajo Shirisung Rizu Lagdang Jebe Sunyam Denbe Laglinki Zhonghua Sisi Chenpuro Liwu Sarbashi Gozamyu Guangdong Da Guangxi Yi Rokle Te Rokyo Ne Nyamchungi Chosu Kongbe Chongde Chonggyu La Kajo Be Buisar Tungi Nushu Tungmung To Tsuishib Chepata Bijing Da Nangso Ki Nugyu Sarbe Tungle Rokle Ding Sabdu Dangde Jangdo Lo Da Jangdo Qing Jangdo Nuba Jangdo Zijia Jeki Goju Rinpuro Todong Chepa 상하이 심주 서베다 유난 수준기 냠제토 슈게데 교제 서베다 경유 면제소 제공나 미바 상하이 킬레기 심주 서베디네다 사공 지접부 쿤밍도 조규 이완고유 상하이 총기르기 유난라로 교류 집에 레지베 지도 속중기 조자 양신기 다루니 균남쟁기로 교류 레든베베 로탕부 인신 만주 민닝 로레소기 편유 냠뇨 롭중다 폐주 집었다 틀레 로레다 Ngele rogle, zeju rogle, lobso, menju rogyur jela zonay to temzin yabu chede Shanghai da Yunnan ki sangja penjun sabri da Cho nyine nujru chakyuro gyundu ngan gudi donggyu yinshi juu yu Chengxi le sebara, uju ga durki chumze Saden da gyaji donggyu te Chongzip targe da jidu nuden chebe parge tuyukabsu Shenup rogle lamsu gyu Nubyu sagu ki chongzip ki ngezu nujru Chingabja lhazamla Leishu Topgyuru Rokram Topji, Tienang, Ngenu Minna Chisumjilha Uju Topyu. Shenubgyuji Tumung To Tunle Linku Gyejizam Junpata, Kilegi Nubgyu Sakuitu Mungwe Goro Tungjuru Dendo Ngabjilhagzam Dongwara Chidun Chede Tunle Kyuzo Jendu Kongbe Dongwara Gudi Dangyu. Nilam Lo Sherin, Shekyu Shingjingi Mengangda Lobja Chokdo Ngabjilhagzam Ki, Nubgyuji Mengangda Lobja Dendong Dungil Hagzamla Kadero Gyuru Chepata, Rokle Cho Nibu, Gigenda Memba Miting Chichungi Penzu Ngakdong Chepe, Nubju Sakuji Jibay Shibshu Chuse Gyunje Mibara Toru Chinyu. Guizhou Xingjin Zunyi Chongkele, Uchuan Gelao Rigda, Meori Rangyong Zong, Mima Mengangki Yuanran Xunba, Guoguang Yuki. Shenub Rokle Ki Siju Sangbu Pengi Topata, Guizhou La Rokgyuru Chigen Rikji Kepe Rokgyuru Wo, Nganzu Rikzen Chuk Sato Nienpata, Nedo Menju Chenka Ki, Rangde Nga Lakze Sarabata, Namjang Saraba Gyal Hagzam Laklen Tarwe, Neshi Tsepsin Po Na Zongne Kache Mekyo Be Dumba Rimshin Ngunjuru Yongshin Yu, Jiju Yu. Longa Zen Junga Be Chakyu Zane Nang, Shenup Gyuji Rokle Da, Kade Rokle Soji Lamsu Likyu Da Tugu Changdu Donggu Shidun Yu. 균남전기로 교류 투점소 리급 랑계기 셔규기 신진다 태도 총기 개다 높규기 신진다 랑교조 태도 총기를 주의 유진 댄자 카데로 교류 기체와 모두 균형 체받다 니벤 염계다 투몽 공비 믹스에 댕기 체대 미망용 투몽 축교로 체도 검덕 댄부 보교로 균제매바라 그디 동교인 바시
2: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지로 치동 국교 주튼 계류 더 중립발 当地各级级别中松松出错听松不错别当地各级级别列给地外特区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中央的十级的级别、七级的天空栏、垂直的级别、中央级级、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级级别、中央 中国空战党他中国民望去帮而进步别特接不是 中国空战党他中国民望去帮而进步别特接呢怎么来了就是这国一年听说中国对他们他来往套取级别刚才特别不他中国开球点别就做中路给追蓝你中国空比他他的个用玩车顿级别杨塘别追蓝银吧 中国空心进步退入其基层把的个不接今年的别国内去炸接不是裸体滚卡 安徽凤阳小港吞记入海区新部头层作业区三队级别头层区检查临别其他体让业区重新表决给国措不是当期各种级别中层层厕所听松部工作阶级表决缺点两秒了敲动不让咱们这边梦西托创建了区变作正式表决了催息求措不是
3: 克莱克人大王家改革不谈变成跟着那么路老大七八从来苦了狗去就随三不走吧变成了去那不那做狂变动我说就是觉得人心比我谈七不及其实我觉得高度的改进要重视秋冬国家对着全国老人蛇口所列亏五年别扎差不谈对呢深圳变成了明显亏组织给国三不是对了说了票不谈 我来出的七拍吧明显给我来主拍吧各界标准七不接去明显亏给您都给怎么来了中国九九国一姐姐都不说我把接不是九九国一老林堂出席其实让给去基础人路冲着边疆的直接组不堂跳上三米七百东西不堂怎么来牛从直接组那兄弟其实是国际局军队啊记录谈话 中国开球电别解锁程度组织立柱电别案三队谈举码七百固定单位变成潘瑞搞不着位我才对于不是结合起来冷露你去彻底他区别三块电不电香港谈澳门密给给帮助老表牌中国民望去密给恐怖气球的用位恰下全部立柱级别确信电不我用不谈毕竟澳洲诊所谈我不愿见澳洲诊所给怎么来了中国民望去八年进步

0: 열투준린지비에선배님교때문에상하이점니외마준초초배팔중국미만탄점니계급하기미만왈비지탄편주제실신비에류사르시점유시교주고인이중국미만탄중화미시광표조회로규토기랩지회사시시긴신랑계토튕기뉴슈듀제기지류인비내수인에변조진보르점니키앙니바리비팔 陆局省经济策略温州中华堂中华民日延安南部的秋部局会乐清局中局温州中市局局国一堂制作人陆停车间组织起乐清两连车中国共产党旗借用民日卡给民茂了吞支堂日期呢三路的京州东华堂我托电子七八中国开局电别制作人陆云雄堂狂飞东华节期呢民茂给日期呢
1: 但是都不谈纪念机会陆局给任务时执行在约了南苏国行日龙给位别特局丢了时怎么又不是第二个内部的名词南边青年推进人英俊南边满苏娘们的参加进入不进别在聚车有设备派的小学在聚的空心边角及国内开清不行的交流南边青年推进人 전도르토 링내 유구르 눈베 냠제 냠린 체덕테 공생 제주기 토럽수 교류 광동 포산토 조주 전도르 동겐기 사마테 로민 능구기 사마네 조시 군준 기자 냠도 냠린 체베 만수기 뜸무식도 교류 산시 한중토 갸방기 계지 전도르식 찾아보봉아 배신 유지 계급 족숨 내용에 전슈바 초기하기 이완고유 춘잠기 계된 제주 총례야 티종기 총재 대부차 여진 전도를 따왔다 제주 집에 남바니 제주 야부터뷰 대구 정시래 응원받아 눈대 층의 퇴진신 죽주 전도를 이유 타고기 중강 초재장 퇴송불에 가진 인기 연계받아 개용기 조생 주지기 제유학교 보채장 퇴송불에 가진 등주 등주 개유 전전에 총종받아 협주 제주기 철업 응아르신 숙 침부초리유 민가라 계둔 탈수증 내다 총라니 냠제이 딩섭총유 상하이 민한추기 총규치제수 총다님과 업주하기 제젠둔비에 총라 하장 총재 퇴부차 유진 대중문남라 심세기 냠내 사르바식 진유 浙江 창신토 롱동기 로규된비 냐종님과 교류교체내 초비에 총규나 유고와 삼미제바라 조르신 망용기 제젠수제 젠바다 망용가 주비리 치구소 직주 니두도 비유
2: 年代青年推进的人堂不得泥巴的从中比做内托大些的级别刚当重凶的从中七折顿具团结及准备保持的从业的拥抱推送不来卡叔叔了家家西的家家送的成就我怕的有讨论内送四句给叠局的七得不热的人不团结头的偏着我团巴的提不利小区扩住家家当有七得卡就顿顿的米得不人内托在军人边那把空白女人不当我的
1: 现在女主角在剧情与三八忙不等于湖北荆州路那种的强敌所甘肃卡松英国及英俊南北年冬的增电铁秋夕三间的配备公主南了积极四段相遇新疆卡市路如果不去秋雨浪年的继续没大的多数的欧中年龄去水军推进了年龄七八的等到出街气的出街没得怕的你被别的切除个月
0: 他留到我唐伯南阿伯帕的小学习中东伯罗推送不来家家我的成就西帕罗巴的帕在天能给推送不来家家年来过的成就你帕罗月如果录制破林小学日的日子做成小学日的西中东伯罗你个成年你帕罗月巴是第一个来库呢比为那次农家贵呢云南省亲广南总洛松地重罪洛中给几件事情控制冲突西送呢洛西不去送时 我记住给用去培训共产党员堂给用去比这名共给美国所给实际参与投不是大家来给了年子更新别框特通重罪难执行不是三个月吧洛松地洛中的立刻农家贵以中所吃呢留在堂途参与洛钱操行不是洛钱托通为秘密能助他出去藏嘛框给其他总呢这是学不是 他的洛松地洛军区留在朝我阳行洛康卡车特别月因为呀洛十九月矿矿内是重组体内今年破别就对面具求有心不谈洛镇面了洛住所了洛先吃干阳面各地区洛你说里

0: 규모탄四川탄重庆色规矩变就基所标准啊狂标准有了让地区규모시
1: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부양룸디니 공부에게 뒤넘기 생규린냠자리제시
2: 대글레고네비벤니츠 어리다 이랭기 퇴미초베 체니슈징인 수지리키 베겐샨도 인제 추묘체바시 디니 어리다 이랭기 섬시제도로 민다급에 제기 추묘체딩 통마티인바시 이랜 연주로 레공기 내주배바라 식나 이랜다 어리 인제 추묘마제 공기 까르마 개주이콩 이랭기 닝두 철시태 추두르 강야 체미바라 리바눈기 내둔태 인제 추묘기 원주 툰젠도 샤유 어리 종도슌바 완스이 닌태래 어리다 이랭기 인제 추묘라 피림 침부톱유 원야 인지 춤의 제바티 겐다 유제 탁주 치미둡 지주유 샹양 제니 슈징인 수지리키 비겐샨토 인지 춤의 치신비 이랭기 툼이 소비 루부투 인지 춤의 치잠 시야데 어리 중동 테럼프이 닌테리 이랭라 비베 지구 담주라 그담단유 테럼프이 제니 슈징인 이랭의 리바눈기 레즈 민나 세르바 테마라 참조 체급에 터지 땅왔다 대다라 민바인나 어리 라리아 이랭라 티베 척슈 체베 동디 동주 인시 주유 이랭 연주로 레공기 내주비바라 식나 이랭기 투미 초베 테럼프이 공세 땀주 대태 어리리 그담 땅왔다 접지 초르네 카체와다 투용가르마 개주 잠기 인지 추미 체바 참시하되 낭물라 가져 교류 바시 내주비베낭 이랭초네 텔라티둔키 렌즈로베 주시 수무지 지주유 이스라엘 예수마기 체니슈 증인세라베데 이스라엘 마기 레바논 후규도 격군당기 작제민의 망부식 세유 지주유 레바논 격군당기 구제민의 나이무 가시무이 체니슈 증인 년진기 담시에 베데 직조티 이스라엘기 진주체당 용라 렌즈로규 인시주유
0: 第二个库内比维内斯乌尔斯基宋布以新出纪尼孟克姆内斯比尼第四边年纪跟他乌尔斯马基有人气修送电价明明能住十个结局口松都弄当月解决不是有人给总统泽连斯基新出纪尼有人马基尼特伊布萨勒别明明能住纪尼乌尔斯农作将所着写明边纪尼东地当月
3: 他听起明明能不提普鲁克听讲别生前接着你多来给予解决不是三个那不错公司生就是年终学员到我有准了的人际问题因李前给库尔南根等真正没拉热妹妹大姐起俺就老爸的出机器妹妹不机器俺就乐不出机器出出的机器俺就出至两把起他都有别出主意
4: 母亲心思连把的起米亲起这样是江浙切磋娘州人民这晚的恩济点点养成习俗所求康习起与其民难用我起米日康给通知也给党推梦古宾的中华米日记索子年色党都秀年色一万年色建议